in favor, 바비 메이슨의 찬양 함께 만나보면서 8월 26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B-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서 FM 92.3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정말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남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뭐 선택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이것도 뭐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근데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이걸 고르면은 옆에 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요게 갑자기 확 생각이 나요. 내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약간 요런 것들이 막 끼어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실용성, 가성비, 투자 효용, 뭐 남들의 평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의 선택을 또 많이 좌우하기도 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면 이제 정작 그 나에게 어떤 게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지보다 그거에 이제 그 잠식이 돼가지고 정작 내가 골랐는데 내가 안 행복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좀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진짜로 중요한 건 뭘까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오늘 보내보시면 어떨까.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안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그 묵상해 보면서 좀 이렇게 인생의 부분들을 결정해 나간다면 그 혼란 가운데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8월 26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생방송으로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동감이 그냥 아주 그냥 넘치도록 호흡하는 그런 생방송, 살아있는 방송, 생방송. 아, 나만 살아있으면 좀 그렇고, 예, 여러분들도 함께 살려주세요. 예, 좀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분위기 좀 많이 살려주시고, 문자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호흡하는 라디오, 뿜뿜 라디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4420님, 건디 안녕하세요.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아, 가서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의 그 뜨거웠던 선교의 마음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많이 섬기고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저와 또 청년들이 섬김을 받은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의미 있었던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사진들을 쫙 보내주시는데, 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또 우리 복음을 전달하는 데에 어떤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얼굴이네. 아, 표정 자체가 좋다. 또 바다에서 또 신나게 놀았네 또. 예. 나만 빼놓고 DJ 빼놓고 또 바다에서, 여기 어디야? 협재예요? 협재야, 함덕이야, 협재예요. 물이 좋다. 예, 물 색깔이 굉장히 에메랄드네. 대단히 부럽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제주 극동방송까지 또 방문을 하셨네요. 아, 잘했다. 예, 또 제주 가시면 여러분들 제주 극동방송 꼭 한번 들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들르시면, 아, 제주 극동방송 이제 새벽마다 이제 북방을 향해서 방송을 송출을 합니다. 우리 제주국동방송은. 그래서 실제로 또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체험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구나, 목숨을 걸고, 요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나면 진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주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르셔서, 이 뭐 스탬프라도 만들어드려야 되나, 이거? 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4420님, 잘 다녀오신 거, 또 이렇게, 소식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노란봄님도, 따님께서 지금 첫 해외 선교 중이라고, 태국 방콕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김해 북교회 선교팀들 모든 일정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또 중학생인데 또 갔네. 쓱 태국으로 갔네. 예, 잘 다녀오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계획해 두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을 해드립니다. 얼른 얼른 챙겨가셔서 하도 한 구절의 말씀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오버플로우가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게요. Providence Worship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네, 어떤 분께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찬양이 나오고 있더래요. 네, 너무 조용해가지고 뿜뿜 라디오 아닌가? 오늘 안 하나? 결방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 찬양 저기 소리 너머에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고. 아 하네. 아, 뿜뿜 라디오 맞네. 자 오늘도 대놓고 난입하는 방송 예,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출석 체크 어서 입장하세요. 단문 50원 샵 0981번

골드사이스 8514 4316 민철이 형님 김오명 김정후 정수와 7584 김지태 우리 다대포에서 정수 형님도 입장

네, 프로비던스 월십의 주화같이 길 가는 거 전에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8월 26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9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받아보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기를 말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344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남편도 출근 중에 듣는 라디오, 뿜뿜 라디오. 극동방송은 지루하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싹 깨주신 PD님, 남편이 너무 좋아요. PD님, 태양 또 따라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아우야, 요거 말씀하시는 거군. 또 따라해 주세요 라고. 지금 약간 코가 막혀가지고 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예. 다운님 잘 지내셨나요? 자, 그러면서 4344님이 나무 위키에 그 나무 위키라고 그 저기 뭐 여러분들 그 각각의 유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 개인이 그 집단 지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코멘트를 달 수 있는 뭐 이런 백과사전이 있어요. 웹 백과사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나? 여튼 그런 게 있는데 나무 위키에 피디님이 있어요. 검색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어? 아니 거기에 DJ가 있어요? 나무 위키에? 오. 그래요? 예, 궁금한데. 예,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또 놀려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이제 그 저기 나무위키에 가시면 그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 달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개개인이 달 이렇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또 되게 재밌는 그 저기 뭐 내용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제가 있다라는 지금 제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 세상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그래요. 뭐가 적혀 있던가요? 불안하네.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이 적어놨나? 괜히 불안하네. 설렘보다는 약간 불안함이 큰 건 뭐지?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예. 잘 적어놨죠? 우리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이제 대중이 함께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저기, 좀 이렇게 필터링을 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 또 이런 말 하면 또 필터링 안 한다. 아, 되게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막 또 달려든다 또 우리 가족들 진짜. 너무 가족이야. 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예, DJ 많이 놀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 예, 여러분들의 재미라면 삶의 낙이라면 예, 뭐 해 드려야지. 어떻게 뭐. 자, 이병욱 입장 맞춰 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10분 기다렸는데 나를 안 찾는다요? 라고 남겨 주셨는데 DJ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받아치기 대장 건디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네, 우리가. 그치?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8514님. 왜 저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문자 안 보내주세요? 듣기만 할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미안해요. 보냈습니다. 예, 문자 보냈으니까 설치하셔가지고, 회원가입하셔가지고, 로그인하셔가지고, 세 가지의 관문을 뚫고, 드세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도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 링크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저기,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건디 코가 조금 막힌 듯 이성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예, 코가 조금 막혔어요. 예, 코가 조금 막혀있고, 아직 안 뚫리고 있네. 안 뚫리고 있고. 이제 그, 계절의 변화를, 처음으로 감지하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예, 디즈니의 스커맹맹 소리. 요거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예, 여러분들, 그,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가을의 전령사예요. 예, 제 비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뚫으려고 지금 백방으로 한번 하고 있는데 아, 잘 안 뚫리네요. 아침 되면 또 막히네요. 예, 제가 뚫어폰까지 해봤는데 아, 코에다가 딱 대고 그렇고서 쭉 뽑았는데 안 되네. 예, 그때만 그렇고. 네. 아, 양해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2061님.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예, 어제, DJ와, 또 우연한 기회로 통화를 하게 된, 예, 사람입니다. 여수에 계신, 야 우리, 또 여수에 계신 우리 또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어머 세상에. 예. 그 라디오 재밌다 그래가지고 창원 극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세상에. 예, 여러분들 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왔습니다. 예, 대단히 잘 오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늘 우리 첫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 듬뿍 담아서 DJ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2061님 예,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하는데 나가는 건 안 된다. 예, 나가는 거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라는 말씀. 예,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예, 전달을 드립니다. 예, 이제는 뭐 예, 뭐 우리 그 한 배 탄 거고 코 깬 거고 뭐 엮인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인연으로 엮인 거니까 우리 2061 권사님 예, 끝까지 우리 뿜뿜 라디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아직 뿜뿜 두 글자를 안 남기신 분들이, 예, 상당히 많이 계세요. DJ가 약간 좀 겁이 나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출첵 미션 하고 있죠? 이번 주 미션 목표가 출석 체크 250명이거든요. 지난주에 220명 목표로 했는데 248분이 와가지고 이제 250명 목표로 이제 간다 라고 했는데 이제 내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약간 걱정된다. 예. 괜찮지? 할 수 있지.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나는 믿어 여러분.

자, 뽐뿜 표글자 얼른 얼른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전송되고 있어요. 이병섭 장주영 1185님도 입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찬양에 이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함께 찬양할 거예요. 찬양이 가득한 이 아침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516님 제 번호가 방송으로 나오니까 신기합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경, 허병임, 정명희, 김정수, 미성이 감이성이.

0: 자, 오늘도 무더위 조심하시라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들어갑니다. 조심 이행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 조심.
1: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0: 자, 오늘 단어로만 툭툭 던져봅니다. 단어로만 던지는 이행시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내가 들으니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8월 26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33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찬양과 함께 이행시 제시어가 등장이 됐습니다. 오늘의 제시어 조심이에요. 조심 이행시. 단어로 툭툭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장한테 단어로 툭툭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분들의 작품이 도착해 있는지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시간을 조금 드리면서 문자부터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이정님, 샬롬, 셋째 보내고 출근합니다. 어제 이덕수 팀장님 너무 반가웠어요. 긴장해서 횡설 수설한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모두 뿜뿜 라디오와 함께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해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우리 이덕수 팀장님께서 비밀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거기 뭔지 알았구나. 아, 뭔지 아시면서 이제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 많아지고 있어요. 예. 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언제 또 이덕수 팀장의 전화가 갈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뿅임씨. 나무 위키에 이건수라고 검색을 하면 대학 교수님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 시작을 알려주신 우리 제보해주신 누구시죠? 우리 4344님. 예, 어떻게 검색해야 돼? 어떻게 검색해야 돼요?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잘 쉬 나오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 남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은둔하고 있는 그런 예 DJ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예, 근데 그 나무 위키 어디 나온다는 거지? 뭘로 검색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선아님. 오늘 쉬는 날이에요. 임신한 며느리와 출산한 딸을 위한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우선 세 가지 미역 줄기 볶음, 멸치 볶음, 버섯 볶음 요 정도로만 하려고요. 적지만 기뻐하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미역 줄기 볶음, 멸치 볶음, 버섯 볶음, 예, 마태 볶음, 마가 볶음 예, 다, 예, 다 주세요. 예,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하나도 안 적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그, 출산하신 따님, 예, 손주 오신 거 축하드린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지금, 예, 얼마나 막 기쁘고 설레요, 막. 예, 손주 볼 생각이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럴 텐데, 예. 행복한 시기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심 이행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조심 이행시. 자, 어떤 분들이 보내주셨을지.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창수, 조바심, 심, 심각해. 실패고요. 최예원, 조깅하는, 심, 심청이. 좋다. 좋네. 조깅하는 심청이. 예, 심청이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아버지 모시려면. 예, 조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794님. 좋다. 심. 심심할 땐 뿜뿜. 네, 잘했습니다. 아, 잘했네. 오늘 약간 조금, 약간 좀 타율 좋은데, 여러분들. 예, 시작부터 좋아요. 자, 박지혜. 조심해. 심. 심봤다. 좋습니다. 자, 4680님 조심조심 심 심슬프 조심.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하창수 두 번째 도전 조식하는 심 심봉사. 야, 그 부부끼리 예, 심청이와 심봉사 우리 부녀를 쓰네. 그래서 예, 조식하는 심봉사. 예, 좋습니다. 우리 조식 잘 해주셔야지. 네, 조식할 시간이에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예, 정수와 조식 먹기, 심하게 먹기. 어디까지 먹어봤니? 조식 어디까지 먹어봤어요? 예, 여러분들 어디까지 먹어봤어요? 그 조식으로 삼겹살 때려 보셨어요? 예, 그거는 이제, 기본이지. 예, 기본으로. 이제 조식에 육식으로 가는 거 요거는 뭐 이제 스타트라고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가봤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조식 배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번외편으로 조식 배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계십니까? 예, 승기, 승기, 증승기, 씨, 조, 조세폭탄, 심, 심형래. 예,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디워로 지금, 또 이렇게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심형래 감독님. 그거, 왜 조세폭탄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0691님, 조. 조개가 진주를 품는 심, 심정으로. 아. 들어왔어요. 예. 그 심정으로 뭘 한다는 말이죠? 예, 0691님. 거기까지 마무리를 해줘야지. 조개가 진주를 품는 심정으로. 그 심정으로 뭘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명이, 조. 조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심 심해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DJ가 이렇게까지 깔았는데 지금 심해 깊은 바다라는 거죠. 예, 조수는 깊은 바다에 삽니다. 네, 얕은 바다에는 힘들어요. 좁아가지고 힘들어. 네. 자, 도톤 분이 함께 하셨습니까? 예, 7171님 조 조심하세요. 식 식사는 늘 정량대로 하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정량은 또 각자 각자죠. 예, 정량은 각자 각자고 샐러드를 큰 트레이로 두판 때려 드시는 분 계세요. 봤거든요. 예, 그 정량이래. 예,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량이래. 본인 정량. 예, 밭대기를 드시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예, 잘 드시는 분들은 진짜 약간 우리의 어떤 그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진짜 대단하신 분들. 아, 김병경 씨, 조, 조각상, 심, 심장이 두근두근. 예, 좋습니다. 아, 요게 제가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차마 읽지를 못했습니다. 예, 조각상 이건수 PD님이라고. 야야야야!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큰좀그 파문이 일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처 소개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뭐라 그랬었죠? DJ는 그 선을 자가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예 DJ예요. 그래서 아 요거는 내가 하면은 약간 좀 큰일 나겠는데 내 입으로 말하면 큰일 나겠는데 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피해갔다라는 것들, 예, DJ를 이제 그, 예, 암살하려는, 예, 덫을 놓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조각상 이건수 PD 이런 것들 잘 피합니다. 예, 언제든지 트랩을 설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죠? 아, 자, 어떤 분이 함께 오겠습니까? 야, 강수덕 씨, 조용히 했, 조용히 했. 야, 오랜만이다, 이거. 야, 오랜만에 해보네. 자, 심심해. 오늘 약간 심심해. 요쪽이 조금 안 터지네요.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심심해. 요쪽이 오늘 약간 좀 타율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요쪽으로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허정인 씨, 조조 할인 보러 가요. 식사 꼭 하고 오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축하드리겠고요. 좋겠다. 예, 조조 할인. 요즘 조조 할인은 얼마예요? 조조 할인. 예전에는 2,000원대면 끊었는데, 요즘은 조조 할인 얼마인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요즘은 그 영화관에서 식사를 꽤 편안하게 할수 있죠. 예, 그래서 뭐 뷔페 차리시는 분들까지는 못 봤는데, 그까지는 못 봤어요. 요거는 MSG 친 거고. 근데 진짜 자유롭게 좀할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짜장면 이런 것도 되나요? 중국집? 해보신 분 계세요? 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험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되게 좋을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조심 이행시 보내주신 분 중에 두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축 당첨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조식하니까 또 그거 생각나네요. 아, 이제 이거 언제 얘기할까 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어제 우리 또 방송을 또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우리 한 청취자님께서 우리 권경화님께서 예. 아, 또 저희 창원 극동방송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건 간식도 아니야. 이건 그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고 뭐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보통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거를 저희가 그 건디 머먹디로 소화를 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소화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창원 극동방송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제작 진행 아니고요. 끝나지 않아요. 한 시간 더 남았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사람들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항상 염려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먹을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요. 무엇을 마시고 놀 때마다 염려하고 있지요. 무엇을 입을까? 옷 하나 입을 때마다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염려합니다.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를 충족시키는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에 쇠기를 박으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를 아무리 말해 주어도 사람들은 잘 듣지 아니합니다. 아니,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여전히 이 세상 목숨을 위하여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몸을 위하여 구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보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으로 영죽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잠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기쁨으로 살았지만은 잠시 후에 육신의 소욕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세상을 붙잡습니다. 한 손을 놓아버리면 곧 죽을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세상 복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은 놓아버립니다.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라오의 무덤을 쌓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지요.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로 살아야 하지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진리나 우상 숭배자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증거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까?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세상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진리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대를

0: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려고 믿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괴풍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온 우주에 넘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창원 경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이 땅 되게 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깨끗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경남도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구상한 경남 대도약 첨단 산업 추진단을 잘 운영하여 대기업의 투자 계획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창원 경남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모든 기관이 활발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소서. 창원 경남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여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플로드 싱어스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26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환장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FM 98.3 1MHz, 전수 FM 92.3 5MHz 어플리케이션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시면 뭐한다? DJ가 소개한다. 예. 성심성의껏 아주 그냥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예, 요 정도까지 소중하게 여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소중하게, 예,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예, 한 분 한 분 스크스크 세워드리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오늘 승기승기 증승기스 2부 입장 맞춰주셨고요. 이찬영님, 이성훈, 정병신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주영님도 입장 맞춰주셨고, 김병현님, 그리고 우리 북청이 누나도 2부 입장을 맞춰주셨더랬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부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가지고 DJ가 선물 투척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잡자, 양을 잡자, 맴맴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중간에 양 울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양 울음소리, 어떤 울음소리냐고요? 양을 데리고 왔어요, DJ가 진짜로. 아, 이거 봐. 아, 양이 저기 대관령에서 쓱 데리고 왔는데, 요 양의 울음소리에 맞춰서 타이밍을 딱 맞게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잡았다 세 글자를 남겨주시는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딱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도전하시고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찬양 들어갑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 함께합니다.

아, 자, 우리 이성훈님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잡았어요. 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걸 해내네. 이성훈 두 번째 양 잡습니다. 와.

사연이 그 실제 방송 되는 거에 한 16초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16초 맞나요? 26초인가? 예. 여튼 조금의 지연이 생겨가지고 양을 잡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쉽지가 않은데 그걸 해낸다. 와, 깜짝 놀랐어요. 처음입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성공하신 분 처음이에요.

자, 우리 함 선생님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현동 지역 아동센터 우리 함선현 선생님, 함 선생님, 티처 함. 아, 대관령에서 온 양들 잡으면 선물도 대관령인 건가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아, 네. 대관령에서 배추라도 하나 따와야 되는데, 아이고.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고랭지 배추로!

15초 남았습니다. 준비하시고 마지막 명. 아야야. 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네. 예, 깔끔하게 마지막 명이 찬양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네, 우리 양, 대관령 출신 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양을, 예, 근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무도 못 잡았어요. 아니,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야? 다 놓쳤어. 이야, 이거. 자, 뭐, 안타깝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뭐, 다음 기회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뭐, 안 된 거를 DJ가 뭐, 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잘 하세요. 예. 잘 하셔야지, 뭐, 어떡해. 예, 다음번에는 딱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런 표현이 있네요. 잘 하세요는 약간 조금 너무 좀 그랬네. 죄송합니다. 자, 9994님, 그리고 이성훈님께 선물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건디님의 3, 2, 1, 이거 신호 기다린다고. 아, 그랬구나. 예. 그 신호를, DJ야, 그 신호를 줬어야지, 그거를. 그냥 찬양, 그냥 끝. 아니, 늘 3, 2, 1 하다가 왜 이번에는 그냥 양을 냅다 보냈대? 죄송합니다. 예, 제 잘못입니다. 예, 제 잘못이었고. 예, 다음번에는, 예, 3, 2, 1을 제가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8월 26일,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 10시 18분, 우리가 실시간을 호흡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자, 2부도 여러분들의 격한 참여를 기다리며 뿜뿜 라디오가 함께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립니다. 자, 또 어떤 분의 문자 또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리 김은혜님께서, 안녕하세요. 뿜뿜 라디오 2부의 어플리케이션 으로 김은혜 입주왕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뭐 덥습니다. 덥고 30도가

넘어가고 덥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입주왕 하신 김은혜 씨 즐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뿜뿜 가족들이 예, 그 단어를 제대로 잘 안 써요.

0: 고마워요.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1: 땡큐.
0: 땡큐라는 말입니다. 예, 땡큐라는 말이에요. 이게 DJ가 이거 영어를 쓰면 자꾸 이렇게 뭐라고요? 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기르지 마요. 예, DJ가 많이 위축이 돼요. 예, 많이 위축되고 예, 영어 어디 가서 쓸 때 조금 부들부들거려요. 예, 그래서 아, 자꾸 뭐라고요? 반문 금지. 예, 반문 금지. 예, 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코너 여러분들의 육성 찬양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제이가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 널 찾아가기로 했어. 우리 아무 찬양 코너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저희가 또 그냥 전화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예, 찬양 불러주세요. 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찬양이나 불러주시면 됩니다. 15초만 불러주시면 선물을 드리는 그런 코너, 아무 찬양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화기를 붙들고 나의 전화기에서 진동이, 벨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DJ 건이에요.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찬양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찬양 부르면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생각나는 걸로 아무

0: 준비되지 않은 예 프로그램 예 코너 소개여가지고 즉석에서 하는 코너 소개다 보니까 예 오늘은 약간 조금 덜컹거렸네. 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아무 찬양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노 사전섭외 100% 즉석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전화 연결이 될지 나도 몰라요. 드세이도 몰라요. 성령님만 아십니다. 예 성령님만 아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 대로 흘러가는 그런 코너 아무 찬양 코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그 찬양,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백, 어떤 찬양인지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로 제가 전화를 드릴 분, 이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거의 저기 그 마우스 휠을 빠르르 돌려요. 빠르르 돌려가지고 땡 나오는 그분께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네. 별다른 그 선정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별한 선정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딱 띄는 그분께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분께 전화를 드려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이 받으실지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1: 어머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1: 아, 예.
0: 누구예요?
1: 아, 이건수 PD.
0: 어떻게 알아봤어? 내 목소리 좀 약간 멋있게 했는데 어떻게 알아본 거야, 진짜?
1: 어머나, 전화가 어떻게 왔지?
0: 아우,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띠띠따또 된 거예요.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시는 유규?
1: 아, 저 창원에 살고 있고요.
0: 네.
1: 이름은 이정혜입니다.
0: 성혜성혜 이정혜 씨.
1: 네.
0: 반갑습니다.
1: 예.
0: 아, 우리 정혜 씨 전화 올 줄 전혀 모르셨나 봐요.
1: 예.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0: 어머 세상에. 아니 저기 오늘 뭐 하고 계시다가 지금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1: 아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0: 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네요.
1: 네, 혼자 있어서.
0: 아, 혼자.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예. 다들 어디 가신 거예요? 출근 안 하셨어야지?
1: 아니, 원래 혼자 있어요.
0: 아, 원래 혼자 계신 거고? 예.
1: 네, 네.
0: 자, 어떤 일 하시는데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십니까?
1: 아,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사무 보고 있어요.
0: 아,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그런 사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군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아, 사무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예. 또 이렇게 사자가 또 다 쉽지가 않아요. 사모 쉽지 않고 사무도 쉽지 않고 다 그런 겁니다. 예. 자, 정혜 씨.
1: 네.
0: 우리 뿜뿜 라디오는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떠세요?
1: 네, 사무실에서 매일 듣고 있어요.
0: 아, 사무실은 계속 등장하는 사무실이. 예.
1: 예, 일하면서.
0: 예, 계속. 사무실에서 사무하면서 사무원이 예, 사무하는 방송 그런 뿜뿜 라디오군요.
1: 네.
0: 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사무하실 때도 좀 이렇게 뿜뿜 라디오가 좀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1: 혼자 있으니까 그 많이 좀 조용하고 그럴 때
0: 네.
1: 틀어놓으면 혼자 일하면서 웃고
0: 아.
1: 그냥 재밌어요.
0: 저는 정혜 씨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네.
0: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정혜. 정혜는 혼자가 아니야. 제가 있고요. 우리 뿜뿜 라디오 네. 가족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1: 아멘.
0: 네. 아,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그게 아니고요. 자, 정혜 씨. 네. 아, 그렇다면 네. 잘 됐다. 혼자 계신다니까 더 잘 됐네요. 아, 우리 정혜 씨의 네. 육성 찬양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1: 네.
0: 아, 혼자 하면 더 힘차게 잘 부를 수 있겠다. 그죠?

0: 어떤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평소에 좀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있어요? 딱 생각나는 찬양?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야,
1: 예.
0: 이거 좋다. 겨우겨우 생각해내신 것 같은데. 자, 요 찬양. 요 찬양에 갑자기 생각난 네. 이유가 있어요?
1: 평소에도 이 찬양을 좀 즐겨 불러서.
0: 아, 그렇구나.
1: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더 난 것 같아요.
0: 아, 평소에 자주 즐겨 부르세요?
1: 네, 아, 좋아해요.
0: 좋아하시고. 네. 자, 그렇다면, 네.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내 영혼의 은총 입어가 찬송가 몇 장이죠?
1: 아, 잘 모르겠네.
0: 아, 죄송합니다. 예, 조금 짓궂었네요. 조금 짓궂었고. 예. 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정혜 씨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 네.
0: 들어갑니다. 액션!

0: 정혜 씨. 어, 찬양을 어 곧잘 하시네요.
1: 아니 안 그래요.
0: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안정적인 그 완곡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아, 항상 네. DJ의 어떤 개입이 좀 필요한 예, 그런 네. 분들이 많았는데 야, 이번에는 너무 너무 안정적으로 하셨네요.
1: 평소에 자주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0: 이야, 그렇구나. 네. 아유, 세상에. 너무 잘 들었고요.
1: 네.
0: 우리 정혜 씨에게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정혜 씨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 네, 피디님도요.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네. 아, 야, 이렇게, 아, 이렇게 깔끔하게. 예, 인터뷰도 그렇고, 어, 찬양도 그렇고. 아주 뭐 예 손댈 데가 없이 함께해 주신 우리 사무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무실에서 현재 혼자 사무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혜님 함께 만나봤습니다. 예,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어떤 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볼지요. 또 저 그 마우스 휠을 한번 굴려봅니다.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전화를 겁니다.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 과연 어떤 분이실지요? 예. 기대가 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아, 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이제 방송 듣고 계시는구나.
2: 네, 네, 컴퓨터로 듣고 있어요.
0: 아, 컴퓨터로 듣고 있어요.
2: 네, 네.
0: 예, 컴퓨터 그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저의 목소리에 지금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어요.
2: 아, 저 깜짝 놀랐어요.
0: 아, 생방송에 생방송. 지금
2: 네, 네.
0: 본인께서 듣고 계셨던 그 방송에 지금 출연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2: 아, 나 지금 막 떨립니다.
0: 아, 떨려요. 아, 네. 괜찮아요. 떨지 마시고 아, 편안하게 함께 그냥 전화 통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2: 네.
0: 자, 어디에 사시는 누구이신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저는 지인의 영원에 사는 풍성한교를 섬기고 있는 엄정미 권사입니다.
0: 성미 씨.
2: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정말 아름다운 정미 씨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2: 아이고.
0: 이런 것도 하나 넣어줘야 긴장이 풀린다고 진짜. 예. 그리고 엄정미인이잖아. 엄정미인.
2: 네. 엄마 갈 때 엄.
0: 그러니까 우리 엄정미 씨가 엄정미인이잖아요.

0: 정미 씨, 예,
1: 네네.
0: 웃음을 안 삼켜도 돼요. 예, 발산해 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을 좀 먹는 편이시구나.
1: 아, 아닙니다.
0: 그런 건 아니고,
1: 네.
0: 예, 지금 방송이라고 지금 예의 차리고 계시는구나. 자, 우리 정미 씨,
1: 네.
0: 뭐 하고 계셨어요?
1: 아, 사무실에 앉아서, 네, 경남 여전도의 연합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어? 경남 여전도회 연합회를 준비하고
1: 연합회 모임,
0: 계시다고요?
1: 네, 연합회 모임,
0: 아니,
1: 네,
0: 실례지만
1: 총회
0: 어떤
1: 준비하고
0: 일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사무인가요?
1: 있습니다. 경남 여전도의 연합회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0: 아, 우리 경남 여전도회 연합회의 서기를 맡고 계시는 우리 엄정미 씨.
1: 아, 네.
0: 야,
1: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유, 너무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중요한 일 맞고요. 자, 우리 경남 여전도의 연합회는 어떤 모임인지 우리 뿜뿜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네, 경남 노이에 있는 6개 시찰, 96개 교회, 여전도에 회원들이 모임을 하여, 1년에 2번, 4월과 9월에 함께 의뢰드립니다.
0: 아, 예, 준비가 많이 됐네요, 우리 정민 씨. 이거 소개를
1: 아,
0: 많이
1: 네.
0: 해보셨어요?
1: 아니요, 이게 이제 서기를 2년간 하다 보니까
0: 아,
1: 이어서 그렇습니다.
0: 6년이나 하셨어요, 서기를?
1: 2년요,
0: 아,
1: 2년.
0: 2년.
1: 네.
0: 예. 언제까지신데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1: 9월 14일이 저희들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0: 아, 9월 14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 네네.
0: 자, 그러면 이제 그 2년 동안 또 서기로 또 달려오셨는데,
1: 네.
0: 다음 뭐 플랜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1: 다음에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9월달 총회를 거쳐봐야 또 봉사 지시할 수
0: 아,
1: 있습니다.
0: 그래요. 우리 정민 씨가 약간 좀 야심이 있는 것 같은데 급하게 숨겨 넣었어요. 예, 급하게 밀어 넣었는데 예, 좋습니다. 우리 정민 씨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섬길 수 있는 기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서기로 이제 또 이렇게 섬기시면서 가장 뭐 기억에 남았던 뭐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1: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세순교회 이제 회장 김원옥 권사님이랑
0: 예.
1: 임신했는데 잘 협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0: 예, 그렇군요. 예, 협력이
1: 네.
0: 잘 되는 우리 경남 여전도회 연합회. 아예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연합회가 연합이 안 되면 그게 연합회겠습니까? 그죠?
1: 네.
0: 예, 연합이 잘 되니까 연합회지. 자, 하나님 안에서 잘 연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경남 여전도회 연합회에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월과 언제 예배가 있댔죠?
1: 네,
0: 아,
1: 9월인데요.
0: 9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말 나온 김에 한번 홍보 한번 해보세요.
1: 네, 9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 진해 동부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경남,
0: 아.
1: 네, 노예 여전도 회원 여러분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저기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뿜뿜 라디오에. 예,
1: 네.
0: 9월 14일 월요일이라니까. 진해 동부교회.
1: 네,
0: 예.
1: 박종윤 목사님 심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진해 동부교회에서 하니까 다 오세요. 예, 다 오셔가지고 연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보 너무 잘하셨네요, 정미 씨.
1: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다 주의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9월에 아주 그냥 빼곡하게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정미 씨.
1: 네.
0: 이제 육성 찬양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1: 네.
0: 어떤 찬양을 한번 저기 불러볼까요?
1: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라디오 이제 만약에 통화가 되면,
0: 아.
1: 이 찬양을 부를 것이다 하고
0: 와.
1: 왔는데.
0: 네. 그 찬양 어떤, 오랜 시간 준비한 그 찬양 어떤 찬양인데요?
1: 아니, 저 그냥 항상 흥얼거리는 노래겠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0: 날마다 숨 쉬는 day by day.
1: 네.
0: 예,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day by day. 자, 찬양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미 씨가 진짜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내가 언제 저기 뿜뿜 라디오 전화 연결 한번 되나? 내 전화 연결되면 이 찬양 꼭 불러야지 해가지고 오랜 시간 준비하신 연습하신 그곡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 네.
0: 들어갑니다.

0: 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엄석이님.
1: 네.
0: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 준비하고 또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1: 아이, 죄송합니다.
0: 아이, 뭐가 죄송합니까?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1: 네.
0: 선물 하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남은, 또 임기 기간에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0: 승리!
1: 네.
0: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가 조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서로 간에 좀 호흡이 안 맞았어요. 예, 그래서 승리 하면은 승리라고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승리 하니까 예. 아유, 자, 우리 엄정미님과 또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예, 아, 오늘도 뭐, 오늘 찬양들이 깔끔하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자, 오늘 마지막 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 찬양, 오늘 마지막으로 연결되실 분 어떤 분이실지. 띠또띠, 떠떠띠, 떠. 따띠 또 따띠 들어갑니다. 자, 과연 마지막 분
2: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젤로스 힐링 카페.
0: 어머 세상에.
2: 자연 에너지가 가득.
0: 어머 자연 에너지가 어머 세상에.
2: 편안한 힐링 환경.
0: 아, 편안하다. 예, 힐링 된다.
2: 공간을
0: 예.
2: 제공합니다.
0: 아, 예, 제공해 줘요. 예. 근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안 들려요 지금. 예. 자, 전화 연결 좀 뜨겠습니다. 아, 야, 또 나온다 지금. 아, 이건 괜찮나? 예, 전화 연결음이에요.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PPL, no PPL.
2: 건강한 음료,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0: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분들, 예, 요거는 아니에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이게. 아, 전화를 안 받네요. 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 근데 결정적으로 어딘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자, 다음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께 전화를 드릴지,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 좀 주세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아, 이분, 와, 두드르라 열릴 것이다. 자, 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 두드러기가 열릴 것이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뿜뿜 라디오도. 자. 다음 분 전화 드려봅니다.
3: 여보세요.
0: 얍얍얍얍얍대요.
3: 네.
0: 얍대요.
3: 네.
0: 나예요.
3: 아, 알고 있어요.
0: 아이, 세상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셨구나.
3: 네.
0: 예, 라디오 볼륨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 껐어요.
0: 아, 네. 꺼버렸어 그냥. 예,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김해에서는 김해교회 섬기고 있는 김정훈 지사입니다.
0: 김정훈, 아, 정훈 씨?
3: 예. 네.
0: 아, 우리 정훈 씨가 이렇게 또 두드렸구나.
3: 예. 네.
0: 아유, 세상에 반갑습니다. 우리 정훈 네. 씨.
3: 예. 네.
0: 예, 예.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는 거예요?
3: 출장 나가라 전화 받았어요.
0: 출석 체크하다가요?
3: 아, 출장.
0: 아, 출장.
3: 네.
0: 아, 어디로 출장 가세요, 오늘?
3: 서울.
0: 서울로요?
3: 네.
0: 어, 메가시티 가는구나.
3: 네.
0: 예. 무슨 일 하시는데요, 실례지만?
3: 사회복지사입니다.
0: 사회복지사요?
3: 네.
0: 야,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계시네. 예. 사회복지사, 진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인데.
3: 네.
0: 아니, 요거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 또 한번 또 여쭤봐야 됩니다. 이거 공식 질문이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보람되세요?
3: 제가 섬기고 있는 분들이 전화 다 찾을 때 재밌다고 할 때.
0: 재밌다고 할 때?
3: 예. 네.

0: 우리 정훈 씨가 좀 재밌는 스타일이에요?
1: 예.
0: 그렇구나. 좀 재밌다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들으십니까?
1: 예.
0: 아, 그래. 어떤 이유의 재미예요? 재미도 이제 그 종류가 있잖아요.
1: 제가 말아도 웃기고 몸으로도 뭐 자주 웃기니까. 네.
0: 약간 좀 슬랩스틱도 있고.
1: 네.
0: 좀 말도 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하고.
1: 네.
0: 그렇구나. 예. 근데 정우 씨 지금까지는 웃음이 없었어가지고요. 예. 좀 있으면 웃음이 나오겠죠, 그죠?
1: 네.
0: 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훈 씨.
1: 네.
0: 오늘 서울에는 어떤 일로 출장 가시는 거예요?
1: 서울에 사회복지사 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0: 아. 네. 예. 아직까지 웃음이 없고요. 지금 예. 정훈 씨.
1: 네.
0: 예, 좋습니다. 너무 좋고 기세예요. 네. 기세. 유머는 기세다. 네. 알죠?
1: 네.
0: 예, 기세 꺾이지 마시고 쭉 네. 밀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또 서울까지 또 이렇게 미팅하러 가시는데 어떤 그 저기 각오가 있습니까? 서울까지 가는 각오가 있습니까?
1: 서울에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0: 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재미는 우리 정훈 씨가 만들어 줘야지.
1: 네.
0: 예. 거기 가서도, 저는 좀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이러면 이제 많이 기대를 하시니까, 그런 네. 말씀은 좀 삼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1: 네.
0: 예. 기대가 없을 때 더 빵빵 터지니까, 그지?
1: 네.
0: 자, 우리 정훈 씨, 우리 전화 연결됐는데, 육성 찬양을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찬양 한번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손잡고 함께 하세요.
0: 어? 우리 손잡고 함께, 그거요?
1: 예.
0: 와, 그 찬양 나 진짜 좋아하는데.
1: 예.
0: 예, 좋습니다. 아니 이 찬양을 평소에 이렇게 즐겨 부르시는 뭐 이유가 있으세요?
1: 제가 의교에 김능부 총무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애들이 그 찬양 부르는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0: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렴 부분 바로 갈게요. 우리 함께 네. 손잡고 가서 그거 후렴 바로 갑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들어갑니다. 액션!
1: 우리

0: 정훈 씨.
1: 네.
0: 야, 감동이 있다. 어? 손 잡고 함께 가자는데 진짜 난 진짜 손 잡을 뻔했잖아 진짜로. 정훈 씨.
1: 네. 네.
0: 왜 아직까지 재미 안 주는 거예요, 정훈 씨? 자, 이제 전화 인터뷰 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1: 네. 네.
0: 우리 정훈 씨로 말미암아 웃음이 하나 터지기를 아직까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자 마지막으로.
1: 네.
0: 아, 그 부담 내려놓고, 예, 우선 부담 네. 내려놓고, 우리 중등부 우리 교사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우리 중등부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네. 음성 편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 네.
0: 요거 저기 재미 웃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네.
1: 네.
0: 진지하게 우리 정말 진심을 가득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음성 편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1: 우리 애들아, 이번 연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네. 이제 나머지 기간도 하늘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반드시 인사하는 나누는 우리 중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0: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야, 사랑해야지.
1: 사랑해.
0: 아, 사랑해. 아, 야, 우리 선생님의 예 진심이 가득 담긴 예 음성 편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정훈 씨,
1: 네,
0: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지금 어디예요?
1: 차 안입니다.
0: 아, 차 안인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1: 지금 같이 사는 사람, 같이 다른 사람이 지금 장보러 다가지고.
0: 아, 장보러 가셨어요. 장보러. 아, 멀리 가야 되니까 좀 이렇게 간식이나 네. 이런 거 사야 되니까 그지.
1: 네.
0: 예,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맛있게 얌얌잡잡 드시면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훈 씨까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마지막에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이 찬양. 아, 듣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 자, 오늘의 끝곡으로 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뿜뿜 라디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빠요.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1: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3: 진주 FM 92.5MHz
2: HLDD
4: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겐 오랜 시간을 들여드린 습관이 있는데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꼭 감사로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 여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론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밝은 면을 찾아가는 길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혹 고통이요, 질고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지만 그날 저녁 제가 내리는 제 삶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사림교회 임종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목사님, 저처럼 목사님도 가지고 계시는 삶의 루틴이 있으실까요?
1: 저는 다른 특별한 루틴은 없는데, 네. 이제 목사이다 보니 아침에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네네. 어떨 땐 참 힘도 들지만, 네. 돌이켜보면, 그래, 그 시간이 저를 지켜준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시간을 참 소중히 또 감사 여기고 있습니다.
0: 네. 기도와 감사. 네. 네, 너무 좋은 또 우리 삶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어떤 삶의 패턴들을 만들어가면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쓰고 계실 텐데요. 예, 여름에 특히 그런 루틴을 잡아가기가 쉽지 않은 계절인 그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만 또 잠시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 텐데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전히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의 용사들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 간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복된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요, 임재 찬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다 말기암이십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목욕탕에 가시는 날인데요. 안전하게 잘 씻으시고 사고 없기를 기도합니다. 더위에 제가 지치지 않고 부모님 두 분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실 때까지 인내로서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군대 간 아들이 오늘 38도의 날씨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게

0: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 찾아주시고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구원이 우리 집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부모님 두 분이 말기암이십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에 다 올려드리며 맡겨드려오니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이 모든 일상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또 아들이 멀리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히 그 모든 복무를 잘 마치고 또 주의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예, 11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 근로지원 선생님께서 갈비뼈가 많이 아프신데요.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근로지원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함께 또 좋은 동력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기쁨의 날들을 누리게 하셨다가 지금 또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갈비뼈의 통증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건강으로 다시 기쁜 날들과 감사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그런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예, 588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홍열 친정어머니, 신계수 시어머니와 또 가족 구성원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장문경 올케에게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0: 아멘.
1: 보내주셨습니다.
0: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1: 주여.
0: 우리 이홍열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신계수 어머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생명과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날마다 날마다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올케가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1: 아멘.
0: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다시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아버지 그 즐거운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277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비결핵 항산균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체중이 10kg 정도 빠지시고 기력이 너무 없으신데요. 잘 드시고 체력이 좋아져야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힘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0: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엄마를 저와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으며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1: 주여.
0: 그래서 이제는 그 엄마를 더 사랑하며 더 위하며 더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새 엄마의 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지금 검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의 치료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력을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강건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그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치료를 통하여서 더 강건하여져서 엄마와 다시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작은 행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예. 871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남편도 허락하셨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허락하셨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렇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1: 주여.
0: 남편과 자녀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닫혀져 가고 있음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금 그 안에 성령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어서
1: 주여.
0: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1: 주여.
0: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느껴지게 하시고 무익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1: 주여.
0: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과 참된 것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기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다시금 인내 가운데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깨닫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1: 주.
0: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앞에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예, 56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55세입니다. 아직까지 학원 수학 강사로 수년째 일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최선을 다한 만큼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말 보강까지 주 7일을 강의해야 하는데 건강과 체력 지켜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사명도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뜻있게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책임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까지 체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신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시험 과정 가운데

0: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마워서 주무기도 했지만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도의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네, 309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대목이 마음이 짠하네요.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는데요. 아내 집사님과 의견 충돌이 잦으며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3: 네.
2: 저희 장로님께서 이제 주일 낮에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전에.
3: 네.
2: 그 시간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목사님의 가정의 평안입니다.

0: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를 좀 겨냥한 기도이기도 해요. 이 기도 제목이 좀 낯설지가 않는데요. 네. 예. 예, 남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또 명하셨고 또 그 하나 됨을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고 보듬어 주며 그렇게 지내왔어야 하지만 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또 아내하고 부딪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구합니다.
0: 아멘.
1: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덮어주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0: 아멘.
1: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먼저 내 입에서부터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말이 전념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서로를 살리는 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예,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40년이 됐는데요. 네. 저도 모르게 저의 목소리도 많이 높아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부터 소리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에 좀 짠한 마음이 있는데요. 40년이 되신 우리 아내분들 소리 좀 낮추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5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개월째 소화불량으로 속이 아파 치료 중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해지길 기도합니다.
1: 아멘.
0: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셨네요.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해야 하는데 우리 육신이 너무 쇠약해졌습니다. 벌써 수개월째 약을 먹고 있고 속을 다스려 가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냐고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0: 주여.
1: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고쳐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고쳐주시어서 다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예, 804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구의 동생인 한혜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암 투병 중인데요. 처음에는 목에 두 번째 해려감 세 번째 지금은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MRI 찍는데요. 폐쇄공포증이 심하여 걱정이 됩니다. 잘 검사받고 주께서 치료의 손을 허락하셔서 깨끗한 받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혜희 장로님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 장로라는 직분까지 허락하시고

0: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너무 쇠약해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1: 주여.
0: 목과 혈액과 또 림프존까지 하나님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 주여.
0: 하나님만이 고치시며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혜의 장로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어서 그 모든 암덩어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약해진 부분들이 온전케 되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MRI 검사도 해야 하는데 폐쇄 공포증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어서
1: 주여.
0: 그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감사로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171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름은 송인표입니다. 직장암 투병 중에 있는데요. 속히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생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1: 주여.
0: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1: 주여.
0: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 아멘.
0: 먼저 우리 사랑하는 동생 인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1: 아멘.
0: 영접하며 우리 주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육신에도 온전히 임하여져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직장암이 참 어려운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다음 기도는요. 아들이 지금 총신신대원 1학년인데요. 지난달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로 교회에서 유년부 사역을 맡고 있는데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회복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0: 네.
1: 하셨습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충성되이 여겨 이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뜻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1: 주여.
0: 우리 아들이 걸어가면서 날마다 날마다 나를 부르신 그 분을 확인하며 걸어가게 해주시고
1: 아멘.
0: 나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며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래서 지금 또 학교에서 잘 훈련받고 있고 교회에서도 또 충성되이 사역하고 있는데 참 예상치 않았던 그 수술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회복하는 가운데에도 이 재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셨으며

0: 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내셨음을 알고 그렇게 평생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그 모든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창호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사림교회 임종환 목사님이셨고요. 제작의 최상일 PD, 저는 소망의 기도의 또감사교회 윤현숙 사모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담겨있던 진심이 이 마지막 말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은혜를 붙들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리고 그 은혜가 곧 제자들의 사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에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을 풀어주시니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지요. 32절을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풀려지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길 때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생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46절부터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깨닫게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의 증인이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도 보았고 살아나신 예수님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0: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사명이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입는 은혜입니다. 49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가서 너희 힘으로 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핍박도 있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면 어느 순간 지칩니다. 힘들다. 왜 나만 해야 하지? 이제는 정말 못하겠다. 내 힘으로 하면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52절과 53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사명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붙드니 그들의 삶에 기쁨과 예배와 찬송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이세 가지의 사명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예배와 찬송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7728번, 055-546-7728번 하늘꿈 우리 교회

0: 회나 지역번 호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장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 교계 연합기관들이 어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국정운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민생회복 노력을 요청했고, 박승열 NCCK 총무는 민주주의와 평화정착에 대한 열망을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저출생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계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주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과 하늘의 요청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이주민 자녀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요 지역교회들이 다문화 2세대의 신앙 양육과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중국어 어린이 예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경기도 수원제일교회는 이번 달부터 매주 어린이 80여 명이 참석하는 중국어 어린이 예배 주아이니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한국어 설교와 중국어 핵심 단어 학습, 문화 체험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여의도 침례교회도 전담 사역자와 통역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주일학교 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역자들은 언어 숙달 문제를 넘어 동일한 다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간이 이주민 2세대 아이들의 신앙 유지에 핵심 동력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민 2세대가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갖춘 미래의 국내외 선교자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창선 위리 국제선교회 대표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선교적 목표를 강요하기보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세계관 안에서 스스로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인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 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교회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복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제 세중앙교회는 토사 유입으로 축대가 무너지고 마당이 갈라지는 피해 속에서도 지난 23일 예배를 재개하고 교인들과 토사를 치우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산교회 역시 건물 침수와 돌더미 유입 피해를 겪었으나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지원을 받아 수해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눴습니다. 거제 지역은 연합회 소속 170여 개 교회 중 50여 교회가 침수와 파손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복구비 지원 배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식 거제기독교연합회장은 피해 성도와 가정, 지역교회가 이번 수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어제 인천 강화군 교동중앙교회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전국교회와 DMZ 접경지역 교회를 잇는 거점교회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선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태관 감신대 교수는 거점교회를 통한 DMZ 평화순례와 신학생 현장체험, 통일선교학당 설립안을 제시했고, 박성열 통일부 과장은 DMZ 평화의 길 재개방과 경원선 복원 등 정부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과 교회의 평화 활동이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통일선교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거점교회 사업과 다음 세대 평화교육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여전히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해가 진 이후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6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들러리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영화로 치면 마치 행인 1 같은 느낌. 오늘은 그런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 계속 오빠가 찬양하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다.
1: 그렇네.
2: 야, 뭐래? 응? 야, 너희 오빠가 기타 반주 잘해줘서 그런 거야.
0: 아, 뭐래? 기타 반주보다도 찬양 싱어 목소리지. 목소리를 듣다 보면 마치 뭐랄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과.
2: 야, 야, 너무 띄우지 마.
1: 야, 민지 저러는 거 한두 번이가 뭐.
0: 역시 찬양팀 리더는 아무나 할 수 없지.
2: 아, 참 민서가 총무가 비었던데 혹시 도와줄 수 있니? 아, 꼼꼼한 건 너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
1: 아, 총무.
2: 네가 해주면 진짜 엄청 든든할 것 같아. 안 되겠냐? 응?
1: 아니다. 내가 할게.
0: 역시 하나님께서는 각자 잘하는 걸 주셨다니까. 둘 다 완전 멋지다.
3: 하나님, 왜 저를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만드셨어요? 저도 현석이처럼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은데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2등. 왜 전 조연으로 살아야 됩니까? 일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나 봐야겠다. 보자. 안드레. 어?
0: 오빠, 엄마가 갈

0: 저기 민지야 니 안드레 아나?
1: 뭐야 안드레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베드로 동생이잖아. 엄청 유명하진 않아도 나 그 정도는 알지.
0: 아니 그래 그런데 여기 이 구절 봐봐.
1: 응?
0: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였네.
1: 진짜? 몰랐네.
0: 야 안드레가 없었다면 그래 베드로도 없었던 거지. 그만큼 안드레도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거야.
1: 그래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빠 두 분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잖아.
0: 응? 응 그렇지.
1: 그렇지 다 베드로가 될 수 없어. 조명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딱 비추는 조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부르시는 자리가 다른 거야. 굳이 말하자면 찬양팀의 숨은 주역이 오빠인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 멋진 거야. 떡볶이 시켰다. 오빠 빨리 나와.
0: 그럼 내가 조연이 아니라 찬양팀의 숨은 주역이었다 이거네. 좋다. 마지막 날 정말 열심히 하자.
1: 세상은 주인공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묵묵히 헌신하는 당신을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3: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2: 기적이 일어납니다.
3: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름받는 자, 전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여러분, 세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실패자요, 낙오자요, 원수들이었습니다. 세리에게는요, 세금을 걷는 권한과 그 세리를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허용, 그 권리가 허용이 되었어요.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이 세리들이 얼마나 많이 착복을 했겠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또 미운데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도 믿지만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파들과 사람들을 매국노로 몰면서 더 미워했던 것처럼 이 세리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눈에 볼 때는 세리는 매국노고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유대 정결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죄를 짓고 동족의 것들을 착취하는 로마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부정한 자였어요. 회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족조차 얼굴을 돌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면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굳이 본 게 이 세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냥 레위를 보았다라고 흘러가는 이 말씀에 이 보셨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나간다라는 말이 슥 지나가는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보셨다라는 말도 그냥 우연히 보게 되었구나. 아, 저기 누가 있네 라고 하는 그런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가 사용됐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본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그냥 술술술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 단어 하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무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훑어보듯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레위를 주목해서 바라보셨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더 충격적인 것은 주목하신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를 바라보면서 너 왜 이렇게 사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움받는 일을 버려라 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충격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책잡을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살펴보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 주변에 오해의 소지를 만들 사람을 두는 게 나을까요? 하나라도 덜 두는 게 나을까요? 하나라도 덜 두는 게 낫겠죠. 그러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을 부를 때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고 누가 봐도 불평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따르라고 하겠습니까? 그 조건 있는 사람을 따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무나 따르라고 할까요? 가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리의 조건을 묻지 않았어요.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0: 세리짓을 계속하면 내가 너를 부르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것 같으니까 일단 세리를 그만두고 네가 그동안 빼앗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사람들에게 너 괜찮은 사람이 되었거나 인정받고 나서 나에게 따라와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조건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면 부르겠다가 아니라 네가 준비되면 내게 오라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는 일어나서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인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는데 이야기가 더 전개가 돼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레위가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그 식사 교제 자리에 더욱더 불편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1: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0: 아멘. 여기서 주목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만 해도 불편한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식탁 교제를 하고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친밀함과 존중을 표현하는 표시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함부로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드로가 먼 후에 얘기지만 이방인들과 먹다가 유대인들이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도망치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레위만 해도 버거운데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눕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행동들은 그 당시의 상황과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겠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일까? 마가복음 2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의사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의사가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자죠. 여러분 의사들이요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픈 사람이죠. 환자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의술을 배우고 의술을 베풀고 물론 뭐 돈을 벌지만 아픈 사람이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의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까? 레위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 상처받아서 무너진 자들, 세리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아닌 거를 아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영혼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모나고 부족하고 억눌려 있고 오늘을 살아내지만 이 하루가 너무 버겁고 그래서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갈라져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무게들에 짓눌려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기본적으로 엄청난 은혜의 시간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시간, 오늘조차도 내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 미움받던 세리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마태로 바뀌는 시간,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장면에 우리가 또 조심하게 보아야 될 이질적인 한 장면이

0: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병자를 찾는 눈으로 부르시는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똑같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눈이 아니라 재고 판단하고 저울 지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이들의 시선을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시선은요, 자격을 따지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너는 병자다, 너는 실패자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병자다, 너는 실패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만 찾는 것처럼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12명 제자 중에서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굿이라는 사람이 12명 중에 몇 명이나 됐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의사는 자격을 보지 않죠. 환자를 보고 병을 봅니다. 의대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졸업식을 하거나 할 때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자기의 사명을 글로 쭉 적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졸업생들에게 의사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잘 가공하고 정리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파벌 또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노라. 환자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면 내가 치료하겠다라는 겁니다. 아프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쟁터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원래 전쟁터에서는요, 환자가 생기고 병사가, 치료받을 병사가 생기면은요, 그 의무병들은 적군과 우리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합니다. 그게 기본의 소양이거든요. 예수께서도 레위를 바라보실 때 그의 자격이나 사회적 인식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내게 드리면 내게 올 자격이 있는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그의 병든 영혼만 봤던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벗었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실 때 예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우리가 은혜 받을 만큼 완성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거든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은혜는 회개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 아픈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이제 일방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의 눈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시선이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1: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0: 아멘. 여러분, 세리들이 사람들을 초청을 잘 안 하겠죠. 세리들의 얼굴이 항상 기쁠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뚝뚝할까요? 죽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뚝뚝하거나 막 주눅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쉽게 될 겁니다. 설마 그럴까? 여러분, 이거 되게 좀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왕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가 학교에서 있잖아요.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보면은요, 좋은 옷을 입었건 끼니를 잘 먹건 어떻든 간에 얼굴이 기본적으로 어두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가까이 안 합니다. 보십시오. 그런 세리가요, 잔치를 열었어요. 큰 변화가 있잖아요. 레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면은 영혼을 살피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은요, 그 영혼의 변화에 주목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죄인들과 같이 먹고 있느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폭발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신념, 자기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말을 붙여야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그냥 표면으로 보자면 유대인의 정결법을 왜 안 지키느냐라는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여요. 그러나 의도는 분명하죠. 죄인과 세리들은 자격이 없고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자신들의 신념인 거죠. 그리고 그들 속에 그런 이들과 같이 먹고 있는 예수도 역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기적을 베풀든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를 바라보는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한 자들로 그 자리에 서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사람이 바뀌는 은혜. 저는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부럽지만 이 예수님의 이 능력이 너무 부러워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 사람이 잘 안 바뀌죠. 사람이 이렇게 집단으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집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의 자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을 꽉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놀랍게도 이 놀라운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은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환자면 의사를 찾겠죠. 근데 자기들이 환자가 아니니까 의사라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진 이유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의사가 필요 없는 자들이야 이걸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병자로 깨닫지 못하고 의사가 앞에 왔음에도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도조차 말하지도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정죄와 판단만 하다가 정작 자기 평생에 그토록 사모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는 자리에서 자기는 은혜로부터 쏙 빠져 있는 겁니다.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죽기 이틀 전에 자기가 썼던 어떤 종이 메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진실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우리는요 모든 것을 만들거나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아서 누리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누구도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자랑할 사람이 없고 판단할 사람이 판단자로 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서울에 좀 번화한 지역이었어요. 교회는 크지 않았는데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교회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워낙 작아서 구제비나 이런 게 책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남아있으면 뭐 사무하시는 분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 지갑에서 조금 있는 걸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한 적이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뭐 감사하다고 받아가는데 제가 인생에 하나도 지금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그때 한 천 몇백 원, 이천 원, 그나마 다 전도사 이런 게 돈이 없잖아요. 쓰럭 막 긁어서 드린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더니만 그걸 들고 나가셨어요. 근데 5분쯤 있다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자판기에서 그 캔을 뽑아서 너희나 먹으라고 던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인상에 와 닿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의 최전선에 서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루터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거지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큰 은혜를 줘요. 이 바리새인들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은혜 자리에서 두 가지 상반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을 동시에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사명을 가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레위가 마태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인데 이 부르심 안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르심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인 걸 보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자주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현실과 삶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사모하는 살아있는 은혜, 살아있는 생명, 그런 영혼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은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당당하게 달려갈 만큼 빛나는 존재로 살 때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스스로 말하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이 어둠 속에 확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고 뚫고 나가고 싶은데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맞는가 오만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레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요, 그런 것

을 통해서 너희를 불러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병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그때야말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들고 있고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 같을 때 성도들의 삶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갈 때 그래서 그 역동적인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부르시려고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바뀌기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마음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중심의 부르심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나 삶의 장벽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불러주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다른 우리의 예측하는 것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더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구하는데 그 부르심과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게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레위를 불러서 전이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거를 확 영광스럽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돈 잘 벌고 있는데 나를 불러셔서 그 직장 그만두게 하셨다. 세관, 이제 세리 못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직업이 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살던 방식이 다 바뀐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사랑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직 나의 전부가 되는 거죠. 이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자주 노출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순간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 스스로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가. 이 빈도를 점검해보고 높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고 있는 내 뒤에 오셔가지고 마! 일어나! 이런 부르심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육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을 사모하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였으리는 이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가르침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랑한다,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이 만나는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에 빈번하게 노출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자주 노출되는 것에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정도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 내가 주님께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많이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장악되면요, 그 장악된 생각은요, 신념으로 굳어집니다. 신념은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되고 틀이 된 그 신념은요, 드러나는 일들과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고 판단할까를 결정하게 되고 가장 가깝게는 그게 이제 나의 말로 표현이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 체계가 되어지죠. 그 체계되는 습관들이 반복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품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에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를 식탁 자리에 표현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이고 하루에 세 번은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했던 것이 물론 가르침도 있지만은 새끼를 같이 먹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꾸 그들에게 노출시키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

0: 시킬 때도 똑같이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세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0: 아멘. 모세의 위대한 모세를 뒤이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모세야,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저 바다에 가서 바다 가르는 법을 가르쳐줘라. 저기 바위에 가서 바위에 우측으로 30cm 위에서 15cm 15도 각도로 내려치면 물이 나온다, 이런 거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뭘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들리게 하라. 여러 가지 형편과 여유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나만이 매일 주님을 만나는 루틴들이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기적적인 능력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을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적을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면 그 신앙이 기적으로 막 채워져서 충만할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쫓아가면요 그 신령은 반드시 피폐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드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를 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바다를 갈라지겠다 쳐봅시다. 지금 바다에 배들이 다닐 수 있을까요? 기적이 내 삶의 표준이 되는 순간 그 삶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뭘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빈도를 높인 거예요. 주님 앞에 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이 빈도를 높이십시오. 세 번째로는 경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이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감사와 기쁨도 넘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은혜를 깨트려버리는 생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눈으로, 병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 앞에서 판단하고 판결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합당한가 아닌가, 이게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준만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정작 그런데 뭘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는 말씀,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아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대로 적용하면,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너가 세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자격이 없던 자, 세리, 레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인해서 이 레위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으십니까?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답답함과 어둠 속에 영혼이 짓눌려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부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세리가 자신의 직업과 세관과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내게 초청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를 초청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2: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 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찬양으로 함께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요즘 비행기 뭐 다들 여행하시려면 한 번씩 타시잖아요. 근데 공항에 가보시면 활주로가 있죠. 비행기가 뜨거나 내리는 그 활주로가 크게 있어서 아마 비행기를 기다리시며 그 활주로로 뜨고 내리는

비행기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뜨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태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길, 그 길을 회항 유도로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회항하는 길이란 얘기겠죠. 착륙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하게 사람을 내려주는 게이트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로, 유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공항 하면 큰 활주로, 그게 제일 눈에 번쩍 들어오고 또 우리는 그걸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항에 유도로가 없다면 그러면 비행기가 한번 착륙한 다음에 다음 비행기 내릴 때까지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항에 가서 느끼시겠지만 많은 시간을 기다림으로 허비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우리 삶에도 이런 유도로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큰 어떤 일을 끝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생각되는 그 후에 조용하게 자리도 정리하고 또 뭔가 위치도 옮기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큰 활주로처럼 큰 일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움직이는 시간, 잠시 멈추는 시간, 그리고 눈에 띄지 않지만 필요한 시간, 이런 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오후에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찬양여행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은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의 주제의 단어는 악망으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이사야의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악망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주를 앙모하는 자, The Light Worship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찬양의 제목은 주를 앙모하는 자인데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잘못 얘기했나 싶어서 얼른 성경도 찾아보고 또 찬송가도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찬양에는 앙모, 그리고 성경에는 앙망하는 자, 같은 의미죠. 바라본다, 이런 의미잖아요. 소망하고 바라본다.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그렇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앙모하고 앙망하는 일이 되겠죠.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49님이 신청해 주셨던 찬양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오늘은 김상진 형제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자의 주제 단어로 삼은 것은 앙망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이 문자로 이미 참여해 주고 계세요. 1548님 앙망 주님을 앙망합니다. 아까 앙망 기다리고 바라본다라는 뜻이라고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1548님의 고백을 나눠보고요. 또 9507님도 앙망이라고 남겨주셨고 또 2054님 우리 극동방송 앱으로 들어오셔서 앙망 주를 앙모함이 우리들의 마음 뜻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이게 마음속에 있지만 순간순간 내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하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길 소원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가만 안 두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해야 하는 거죠. 1718님이 그래서 앙망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앙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망설였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아멘.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죠? 야, 멋집니다. 앙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망설였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는 거죠. 2449님이 앙망이라고 남겨주셨고 아까 우리가 함께 들었던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찬양 신청해 주십시오.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신청해 주신 찬양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큰 성이나 또 큰 저택을 보면 저택이라는 게 큰 집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그 복도 말고 복도 벽 안쪽에 보이지 않는 좁은 통로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건 밖에서는 안 보이고 숨겨져 있는 공간이죠. 근데 그 공간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하인들이 다니는 길이랍니다. 주인이 보이는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보이지 않는 길로 주인의 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니도록 집을 지을 때부터 그런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만 보겠지만 실제로 그 집이 정말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새벽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매일 나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걸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때는 혼자 앉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날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화려한 일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작아 보이는 그 일, 그것이 주님 앞에 앉아있는 기도의 시간, 또 말씀 앞에 앉아보는 그런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 우리가 그 유럽의 저택이나 성에 있는 보이지 않는 통로를 생각해보면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의 소중한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주님은 그 시간을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는 악망입니다.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0981, 운물정 0981번으로 오늘 악망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악망이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 신실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듣고 왔습니다. 손영진 사모님의 목소리를 함께 찬양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문자의 주제는 앙망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앙망. 예, 6177님 앙망 남겨주셨고요. 또 9507님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앙망하는 시간 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 남겨주셨습니다. 5450님도 앙망 또 나중에 앙모라고도 남겨주셨는데 청도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네, 청도에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여행을 여기저기서 들어주시는 우리 또 애청자들 덕분에 힘이 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창원극동방송이 힘을 얻어 계속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가을 얘기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죠? 그런데도 문득 이렇게 한 번씩 산책하거나 또 운전을 하다가 슬쩍슬쩍 보면 그 나뭇잎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저러다가 가을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은 아주 푸르른 청록색, 뭐 진녹색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색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더 많이 나뭇잎의 색깔들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걸 보면 변화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한순간에 일어났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변화는 그렇게 한순간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에 시작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봤던 한 다큐멘터리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도시들에 어떻게 부흥이 임했을까 이걸 미국의 어떤 학자가 찾아다니며 인터뷰한 것을 이 다큐멘터리로 만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결같이 그 고백하는 말들이 그냥 자고 일어나니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가 쌓였다는 거죠. 변화는 이미 그때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그 시간에 하나님이 빵 터트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처럼 앙망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그 시간이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앉아있을 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아멘. 6177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입니다.

소리로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문자의 주제는 앙망입니다. 1457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독수리같이 치솟아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독수리같이 솟아오르게,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솟아오르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아치형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 있잖아요. 동그랗게 위로 올라간,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긴 시멘트도 안 쓰고 접착제도 쓰지 않는데 그 동그란 원형이 유지가 되는 비결이 그 꼭대기에 딱 하나의 돌, 딱 빈 자리에 딱 맞도록 그 쐐기 모양의 돌 하나를 넣어야 그게 그렇게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 돌이 없으면 그러면 될 수 없단 얘기겠죠. 그 돌이 중요해요. 성경은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딱 그 자리에 계셔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분이 단단히 박혀 있어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중심 삼아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중고등부랑 청년부들 데리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 때 태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으로 선교를 이제 갔는데 거기에는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깔끔쟁이였거든요. 진짜 이 친구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이 친구랑 선교를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저랑 또 같은 숙소가 된 거예요. 태국에서. 태국 덥잖아요. 도착하자마자 너무 그 후끈후끈하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숙소 딱 들어가자마자 뭐 하냐면, 아, 전사님 저 먼저 좀 씻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깔끔 떠는 거죠 거기서. 그래 가서 먼저 씻어라 하고 딱 씻었는데 씻고 이제 너무 개운하듯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장실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갔죠. 근데 샤워기 있는 데가 깨끗한 거예요. 물 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도대체 어떻게 씻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로 씻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국 가면 좀 이렇게 화장실에 조그만 샤워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세요?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가면 미니 샤워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목욕을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큰 일을 보거나 이럴 때 이제 뒤처리용으로 쓰는 이제 그 샤워기를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그 친구가 그걸로 이제 샤워를 한 거죠. 그 깔끔쟁이가. 자기는 깔끔하게 샤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비대로 자기 몸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한다. 이거 뭔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비대라고 얘기하니까 막 죽을라 그래. 제발 전화 제발 말해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너무 웃긴데 말할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얘가 저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제가 전화는 정말 평생 동안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도 얼마나 거룩을 떠는지, 우리도 얼마나 거룩해지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마치 이 모습 같은 거예요. 거룩하길 원하지만 깨끗하게 씻길 원하지만 하나님 잘 알지 못하면 그런 비대화 같은 걸로 내 몸을 막 씻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다시 나누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 앞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으로만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그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오해할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청년한테 말을 보니까 너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도 차양팀도 하고 있고 얘는 심지어 그 엄마한테 주보를 찍어서 매주 보내줍니다. 교회 왔다고. 너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CCTV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DTS를 갖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음성 듣는 삶을 통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DTS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제 안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뭘까? 그리고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냐면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봤던 하나님인데 DTS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게 말하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건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 아니라 저기 뭐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라 저기 믿음 좋은 사람들의 하나님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께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어떠시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볍게 그 밑에 있는 10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그 다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질문되어지는 건 뭐죠? 주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교회를 이미 잔멸했대요. 이거를 유진 피터슨 성경에 보니까 그냥 초토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 깨부시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명분은 뭐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하는 게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이해하고 자기가 그냥 결정한 것에 마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 하러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앞에서 지금 주님이 그를 만나셨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그 사울이 묻기 시작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젠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살리러 가는 거죠. 똑같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주님께 묻기 전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주님의 뜻 주님을 위하여는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람들 죽이러 갔지만 다시 주님께 묻기 시작할 때 그는 정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를 보내셨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 물으십니까?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

0: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것을 물으며 그 주님이 분명한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럼 주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그렇게 주님께 다시 재차 다시 질문하며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의 다메섹으로 걸어나가는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겨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강청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 기도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예배, 자유, 생명, 평화, 풍요, 이 모든 권리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3화 낮은 곳을 향한 스크랜튼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을 밟은 후 의료선교사 스크랜튼도 정동에 자리를 잡는다. 한적한 골목 어귀에 문을 연 병원. 그는 환자를 돌보며 복음의 씨앗을 조심스레 뿌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은 궁궐까지 닿는다.
1: 참 신기하게 생겼구나. 이건 무엇인가?
2: 청진기라 하옵니다. 이걸 사용해서 심음을 듣고 병을 진단하옵니다.
1: 우리는 진맥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청진을 하는구나.
2: 그렇습니다, 전하. 진단하는 법과 치료 방법도 다르지요.
1: 그럼 서양 의원은 병을 고칠 때 어떤 방법을 쓰는가?
2: 한의학은 몸의 기운과 조화를 중시하여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로 병을 다스린다면 서양 의학은 병의 원인을 직접 찾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병균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고 이를 막는 약과 치료법도 연구되고 있사옵니다.
1: 병균이라. 우리 의원들이 그리 말한 적은 없었소. 병의 원인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면

0: 우리 백성에게도 유익하겠구려.
1: 그렇습니다, 전하. 서양 의술을 익힌 의원들이 많아진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0: 좋아요. 그러면 시병원이라 이름을 지어내릴 테니 여기에 정동의 자리를 잡고 병자를 돌보도록 하시오.
1: 감사합니다, 전하.

0: 정동의 시병원, 조용하던 마당에 낯선 목소리가 퍼진다. 작은 아이 하나를 품어 안은 여인, 그 뒤로 그들을 막아선 양반의 시선이 차갑다.
1: 여보게, 지금 이 계집아이 진료받겠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가?
2: 예, 지금 아이가 몹시 아픕니다.
1: 이 병원에 천한 몸종을 데려오다니. 이곳이 누구를 위한 곳인지 모른단 말이냐?
2: 아이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야 합니다.
1: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천한 것들을 마구 들여보내면 서양 의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소?
0: 그 소리에 깊은 안쪽 병실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온다. 스크랜튼 부인. 그녀의 눈길이 울음을 머금은 여인에게 닿는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다.
3: 무슨 일이시죠?
2: 제발 이 아이 좀 봐주시오. 도통 원인을 모르겠소.
1: 어허, 천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3: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여러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병이 사람을 가리던가요?
1: 그것은 아니지만 거의 예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3: 이곳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지 신분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께서도 지금보다 낮은 처지에 있다면 치료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뭐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폐하께서 이름까지 하사하신 병원 아닙니까? 어찌 아래 것들과 같이 진료를 받는단 말입니까?
3: 신분과 상관없이 아픈 사람들을 돌본다면 시병원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병자의 아픔을 먼저 보십시오. 백성이 건강해야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0: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 그 벽을 허문 건 권위가 아닌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스크린튼과 어머니는 마음 깊이 고민에 빠진다. 정동이라는 이름 아래 고요히 흐르는 귀족적 냉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여전히 문턱 밖에 서 있었다.
3: 정동은 양반들이 많아.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쉽게 오지 못하는 거 알고 있죠?
4: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3: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 문턱조차 넘지를 못하고 있다니.
4: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 귀족적이랄까요? 지난번 소동도 그렇고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3: 작은 병원들을 여러 곳에 두는 거는 어떨까? 약을 나누어주고 기본적인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4: 작은 병원들이요?
3: 그리고 여인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해. 지금처럼 함께 있다가는 치료받기도 어려울 테니까.
4: 네, 좋은 생각 같아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0: 그날 밤 스크랜턴은 성경을 펼쳐든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흔든다. 상처입은 이를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나 그를 돌본 사마리아인, 스크랜턴은 그날 밤 결단한다.
1: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었으나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들을 돌보았도다. 그래.

0: 나도 그들 곁으로 가야겠다. 어머니! 어머니!
1: 이 밤에 왜 그리 소란이니?
0: 저 결정했습니다. 진정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입니다.
2: 그는 이제 정동의 안락한 담장을 벗어나 진짜 병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자 한다. 스크랜트는 시 외곽 여러 곳에 작은 병원들을 세우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소식을 선교지에 알린다.
0: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병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시병원은 귀족과 권력자들만 찾지만 민중들은 오지 못합니다. 저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 며칠 뒤 스크랜턴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함께 작은 병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길을 나선다. 그 여정 끝에 다다른 곳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땅 에오게.
1: 저기 저곳은 어떻습니까?
2: 저 에오게 말이요?
1: 지대도 높고 잘 보여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2: 할인서가 있던 곳이긴 하지. 그런데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은 곳이었어. 사람 살리는 곳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사람 모아놨던 곳이야. 사람들이 싫어해.
1: 그렇습니까?
2: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시신 버린 곳이야. 그래서 에오게라고 부르는데 저주받은 땅이라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
1: 그럼 갈 곳 없는 병자들이 저곳에 있겠군요. 한번 가봅시다.
2: 에? 정말로 가보겠다고?
3: 스크랜튼,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어떻겠소?
4: 정동 아니라면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선교 활동에도 유리할 건데.
1: 하지만 저곳에 병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2: 사람들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소.
0: 한때 전염병 환자들을 모아놓던 곳,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시신이 버려지던 곳. 사람들은 저주받은 땅이라 불렀지만 스크랜턴은 그 땅 위에 외로이 남은 생명들을 보았다.
1: 그렇다면 더더욱 그리로 가야 합니다.
3: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1: 네! 병든 자들, 버려진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이 제가 가야 할 곳입니다.
4: 중요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0: 두 동역자의 만류에도 스크랜턴의 결심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누구도 돌보지 않은 곳이라면 오히려 더욱 먼저 가야 한다는 확신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
1: 아닙니다. 그곳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길이지요.
0: 성문을 넘어 에오게 골짜기로 향하는 스크랜튼. 그 뒤를 따라 나선 두 사람의 표정엔 염려와 함께 말없는 응원의 빛이 비친다.

0: 올라와서 보니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마을에서 누가 뭘 하는지 환히 다 보이겠어요.
1: 예, 아이 산바람도 시원하고 저쪽이 동쪽이니 이쪽, 이쪽 남향으로 병원을 지으면 경치도 아주 맛있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두 분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제 소명 또한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3: 알죠. 말릴 수도 없다는 것도 알죠.
1: 정동병원보다 멀리 떨어져 자주 보기 힘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울 뿐이죠.
0: 아무튼 큰 결정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2: 감사합니다.
4: 그렇게 스크랜트는 성문 밖으로 나가 작은 병원을 세우고 시약소라 이름을 붙였다. 소문은 금방 퍼져 어느새 에오게터에 가난한 병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3화 낮은 곳을 향한 스크랜튼 출연 임한건, 최웅, 김효섭, 유춘희, 이은영,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우물에서 숭룡 찾는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인데 급한 성격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속히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우리는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 하나 있다면 인생은요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더 아름답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더 깊어지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여러분 관계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요. 부모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은 못 기다려줘도 부모는 어린 자녀의 그 걸음 보폭에 맞춰서 속도도 조절해주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기다려주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철들면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참아주고 기다려줬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람도 기다리는 것이죠. 또 물건을 사고 나서 이 물건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니 전자제품을 수백만 원을 다 결제해놓고 이 물건이 언제까지 온다고 분명히 약속해서 기다리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짜 올까? 돈은 이미 결제됐는데 야 이거 곧 있으면 통장에서 돈도 다 빠져나갈 텐데 어떡하지? 진짜 올까?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래 가장 좋은 거 최신 걸로 해서 약속한 대로 올 거야 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훈련이다. 기다림의 훈련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 중에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노아는요 120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됐어요. 요셉은요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 동안이나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망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됐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만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기다림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신앙에서 이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주시기에 오늘 복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오늘 본문 18절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였어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잊진 않았지만 이 30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표현들을 보면요, 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이런 유다 백성은 그냥 버려야 될 것 같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 유다 백성, 야, 이거 그냥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유다 백성들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거역하는 자식들아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식들아.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행하는 일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나중에 점점 심해져서 그들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까지 바닥을 치냐면 17절이에요. 한 사람이 나타나면, 적군 한 사람이 나타나면 너희가 천 명이 도망갈 것이고, 적군 다섯 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해버릴 것이다. 그 정도까지 나약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들은 그렇게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반역하는 형편없는 백성이라고 그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들춰내셨어요. 징계를 받고 버림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싫다고 떠난 그 백성들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앉아계시지도 못해요. 일어서서 그들을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리는 쪽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자녀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렸던 그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둘째 아들이요,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먼저

계속해서 문 앞에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서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부터 서 계셨습니까? 아들이 대문이 나가는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셨어요. 정죄하려고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 이놈아, 참 꼴 좋다. 이제 좀 정신 차렸냐? 근데 내가 볼 땐 더 정신 차려야 돼. 너는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돼. 아버지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더 혹독하게 징계하며 그 아들을 내쳐도 그 아들은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고 정죄하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요 대단한 신앙의 어떤 업적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 어설픈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셨는지 드러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그랬어요. 들으시고 한참 검토하신 다음에 행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래 기다리셨으니까요. 여러분 기다린 사랑은요 빨리 응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참된 스승의 인도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고 맡길 만한, 그리고 믿고 따를 만한 참된 스승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스승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0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서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그랬어요. 아니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더니 환난의 빵은 무엇이고 고난의 물은 무엇일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는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어가지고 밥을 실컷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 다들 그냥 밥 먹고 나오면서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하면서도 또 빵집에 가서는 아유 이게 또 들어갈 공간이 나오네 이러면서 너무 신나게 또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요 이거는요 밥을 먹고 나서 또 후식으로 먹을 만한 그런 반찬이 되는 수준의 그런 메뉴가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환란이 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밥 먹듯이 하는 날이 와도 주님을 기다린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스승이 누구일까요?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지금 높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승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아버지도 오직 한 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지도자도 오직 한 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지도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이 그 스승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앞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들립니다. 20절에서는 그 스승을 내 눈으로 보게 하겠다고 하시고 21절에서는 그 스승의 음성이 뒤에서 들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뒤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좀 봐야 좀 믿을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그 스승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귀로 그 스승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이 가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게 되잖아요. 처음 가는 길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열심히 길을 알려주는데도 엉뚱한 길로 자꾸만 나가서 자꾸만 이렇게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목적지에 원하는 목적지에 좀 시간이 더 걸리는 분들이 종종 있죠. 웃으시며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은 자꾸 내 얘기를 하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은요 두 가지를 다 제대로 해야만 우리가 목적지에 헤매지 않고 도착합니다. 화면만 봐서는요 우리가 길이 헷갈리는 지역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근데요 그 음성이 별로 듣기 싫다고 그 음성 볼륨을 이렇게 다 줄여놓으면요 첫 번째 길에서 우회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 길에서 나가기도 하고 이게요 내가 잘못 내비게이션을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오히려 더 길을 헤매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운전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신나게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고 가다 보면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 말 무시하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몇 시간째 직진만 하다가 계속 힘들어지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줄여놨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요 그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면요 우리는 길을 놓쳐버리게 되고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죠? 카메라는요 링 위에서 싸우고 있는 선수 두 명을 집중해서 계속 잡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권투는요 링 위에서만 싸우고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진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곳은요 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권투 경기장의 코너에서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요 이 선수를 열심히 지금껏 훈련시킨 코치들이 있어요. 그 코치들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열심히 지금껏 키웠던 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요 손을 나팔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종이를 말아가지고 막 보면요 막 큰 소리로 확성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야 지금 오른쪽 비어있잖아 야 지금 들어가야 돼 아니야 지금은 뒤로 나 뒤로 끊임없이 이 선수를 향해서 이 코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수는요 경기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관중들은 함성을 지르고 있지요. 막 상대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세가지고 몇 대 맞아봤더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이 선수가 다시 자기의 경기력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코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선수는요
이길 수 있는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코치의 목소리가 들리는 선수는 실수를 줄이게 되고 상대의 빈 곳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놓친 선수는요, 혼자 싸우다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 이미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걸어나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코치이십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고 싸우면 패배하게 될 거예요. 죄의 길을 우리가 돌게 되고요. 또 죄의 죄를 더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내 슬기를 의지하는 것,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의 볼륨을 줄이고, 또 어떤 분은요, 내비게이션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이 길을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더 길을 더 잘 알지. 그리고요, 실컷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는데, 아이,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저 길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요. 결국 가서 고생해보고 나서 알게 되죠. 아, 공사 중이구나. 아, 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히니까 돌아가라고 했구나. 좀 알려주면 알려줄 때, 그때 좀 진작 순종하면 돌아가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참 고집을 부리면요, 참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어 주실 때에 여러분 모든 상처가 가장 완전하게 치유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3절부터 분위기가 막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고 가축이 넓은 초장에서 먹게 되는, 좀 더 풍요롭고 이제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근데 24절 보니까요, 참 특별한,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죠.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어떤 사료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간을 맞춘 사료. 와, 여러분, 소에게 여물을 먹일 때 간을 맞춰가지고 먹이는 그런 농부가 있을까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인대요. 짐승의 여물까지 간을 맞춰서 가장 먹기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요, 이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세요. 근데 25절, 26절을 가니까 그 화면이 이제 우주로 확대됩니다. 산과 언덕마다 시냇물이 흐르고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지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룩스잖아요, 룩스. 여러분, 이곳의 조명도요, 기껏해야 천에서 오천 사이의 그 룩스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밝기를. 그런데요, 정말 맑은 날에 한낮에 그 정오에 태양의 밝기가 어느 정도냐면 10만 룩스입니다. 10만 룩스. 그러니 그 태양을 그냥 함부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그 눈에 시신경이 다치는 사람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빛을 일곱 배나 더 밝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70만 룩스의 밝은 빛으로 그렇게 밝게 빛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것까지 다루시는 섬세함과 가장 큰 것까지 주관하시는 위대함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삶에 물기를 내시고 어두운 인생에 빛을 더하시고 상처난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정이 26절이죠.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메마자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여러분 이 상처가 지금 어떤 상처라고 그랬어요? 매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맞았을까요? 하나님께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자리입니다.

0: 아니요.
1: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아,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여러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훨씬 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면서 그 자녀를 휘초리를 들게 되잖아요. 그 주님께 맞은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자녀를 그렇게 회초리를 막 때리고 나서 모질게

그러면서 열심히 약을 발라주잖아요. 아이들은 속으로 그럴 거면 왜 때렸냐고,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냐고, 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 가운데 그렇게 치료하는 의사도 있어요. 사람이 뼈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뼈가 잘못 이렇게 서로 붙게 되면요, 사람의 몸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부정교합이 되고 잘못되게 되죠.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그 뼈를 다시 부러뜨립니다. 환자는요, 그 순간 의사가 자기를 해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러뜨리는 손과 그곳에 다시 철심을 박든 아니면 기부스를 해주든 그 치료해주는 손이 지금 같은 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런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치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셔야 했던 그 매를요,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세요? 자기 자신을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매맞게 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그저 목만 빼고 가만히 서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요,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매를 대신 맞아주시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먼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이 되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탄식이 없게 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실패하고 넘어져서 깨진 인생이 있어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끌어안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참된 스승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목이 쉬도록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년째 응답 없는 기도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자녀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병상에서 지금 이 시간을 또 견디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가요? 사업이 힘들어지고 물질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매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환란의 빵과 고난의 물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0: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길이 열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빛이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가끔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과 제가 통화를 하다 보면요, 본인이 날라리 신앙이라고 부끄럽다고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끼라는 날라리 신앙 아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송이잖아요. 자, 날라리, 제가 단어를 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믿업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앙에서 날라리라면은 여러분, 한때 날라리 아니었던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죠, 날라리 신앙.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언행이 일치하고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본인이 날라리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새끼라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저는 참 솔직하고 귀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잖아요. 자, 오늘도 새끼라는 일명 날라리 신앙인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특하게 보시고 애타게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네요, 낮은 자의 하나님. 출발합니다.

첫 곡 한스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하, 다행이죠. 감사하죠.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날라리 얘기했는데요. 왕년에 날라리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날라리였죠. 날라리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날라리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날라리 사전에서 보니까 언행이 어설프고 하나님 저 어설퍼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막 그 여러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 선교 동아리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때 막 날라리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되게 머리가 막 짧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대학교 들어가서 머리를 기르고 싶었겠어요. 막 머리 기르고 막 옛날 막 무수라고 했잖아요. 무수 바르고 옷도 막 파란 옷 입고 그러면서 기독 동아리를 막 다녔더니 날라리. 자, 한때 날라리였던 분들, 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특히 이제 교회를 떠난 날라리들, 예, 아주 좋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새끼라에서. 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극동방송 수

50 문자입니다.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자,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 거기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정하는 거, 주님만이 완벽하시니까. 근데 또 그래도 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위대하신 그분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스 CCM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PD님 날라리였다니 상상이 안 갑니다. 예. 8093번님. 그러죠, 뭐. 한때 다 그, 또 그리고 또 날라리를 꿈꾸는 경우도 있어요. 날라리를 꿈꾸는. 예. 너무 모범적인 뭐 신앙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나갔다가 들어오기 또 쉽고, 그렇습니다. 자, 학교 때 날라리가 지금은 극동방송 날라리가 된 것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2697번님, 고맙습니다. 오픈해 주셔서. 자, 천안에서 0995번님 듣고 계시고, 8413번님도 듣고 계시고. 자, 보니까요, 새끼라 응원합니다. 2876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지금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한 권사님 지금 전화 연결을 해놨고요. 권사님께서 한 지인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이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분 세탁소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한 권사님이 이분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 오미자님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자, 신호 가고 있어요. 수십 년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한번

0: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미자 우리 세탁소 사장님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아유, 신호가 가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자, 우리 권사님.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미경 권사님 지금 안 계시나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권사님.
1: 피디님 안녕하세요.
0: 박미경 권사님 맞죠?
1: 네, 맞아요.
0: 아, 뭐 옆에 지금 뭐 다른 소리가 많이 들려서 예. 안 받으시네요?
1: 전화
0: 안 받으시네요.
1: 고집을 끝까지 부리시네요.
0: 아, 그래요?
1: 아직까지
0: 전화 간다고 얘기해 놓지 않으신 건가요?
1: 아니요, 얘기는 뭐 수주부터 2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0: 예예. 예.
1: 웃으시면서 대답이 없으시다가.
0: 아, 그렇구나.
1: 지금 제가 거의 세탁소로 갔어요.
0: 예예. 예. 지금 세탁소세요? 세탁소?
1: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교회 나갈 생각이 없어서.
0: 아.
1: 전화를 안 받으신다 해서 댓글 일단 받아보시고.
0: 예예. 예.
1: 마음이 열리면 교회 나가셔도 된다.
0: 예, 예.
1: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0: 예예. 예.
1: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예. 안 받네요 전화를.
0: 아, 지금 세탁소 가셔가 옆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1: 지금 나왔어요.
0: 아, 나가셨어요?
1: 어디 나가셔야 된다.
0: 알겠습니다. 예.
1: 왔어요. 아우 예, 예. 죄송해요.
0: 그러면 다음에 한번 또
1: 어렵네요.
0: 기도하다가 예, 다음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예.
1: 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예예. 예. 예.
1: 네.
0: 자,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세탁소 사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세탁소에서 이렇게 극동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마사지샵 뭐 이런 데서 그 옷수선점 이런 데서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시겠죠.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날라리 좀 했더니 한때 날라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막 오픈을 하시네요. 아, 나팔바지 뭐 예, 올백머리 껌 좀 씹으셨다고 7358번님부터 해가지고 5879번님도 아, 어디 거기 갔다 오셨구나. 예, 아, 그렇습니다. 한때 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때 날라리 신앙 아니었던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많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한 분이시죠. 예, 자, 혹시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내가 날라리다 어? 지금 교회를 잠깐 떠나 있다. 근데 이 방송 듣고 있다. 아니면 오랫동안 떠나 있다. 자, 방학이라는 단어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다. 떠나 있다.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나 5년 방학 뭐 10년 방학 이렇게 좀 한번 밝혀주시면 선물도 드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새끼라. 자, 이쪽으로 샵 1069번이나 어플로 교회 방학 중에 계시는 분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지금 바로 문자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0: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5장 피아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방학이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찬양 나가는 중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꼭 받아주십시오.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극동방송이라고 뜹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떠요. 잠깐만요.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8 9311 9311번님 9311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 새끼라 네.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본인이 방학생 맞나요?
1: 네.
0: 자,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아니, 운전 중이에요.
0: 운전 지금. 중이십니까?
1: 네, 바로 지금 주차할 거예요.
0: 주차, 예, 예. 천천히 네, 주차하고, 주차해 주십시오. 주차하고 계세요?
1: 자. 아, 네, 이제 됐어요.
0: 됐어요? 아유. 네. 다행히 빨리 되셨네요.
1: 마트에
0: 잠깐, 예. 어느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에?
1: 아, 저희 화성이에요.
0: 화성.
1: 네네.
0: 자, 몇 년 방학이세요, 본인 지금?
1: 아, 저는 지금 아까 날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기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가다 안 가다 예.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0: 몇 개월이요? 10개월?
1: 네, 그 정도요. 아,
0: 나가다 안 나가다 하다가 지금 안 나가니 10개월.
1: 네네.
0: 아,

0: 그 날라리 아까 하면서 진짜 공감되고 좀 찔리고.
1: 네, 네 그렇죠.
0: 두 팔 벌려 환영한다니까 좀 아. 한번 용기 한번 내볼까.
1: 네.
0: 용기 잘 내셨어요. 다 날라리야, 다 날라리예요. 예. 하나님 왜 다 날라리죠 뭐.

0: 1년 조금
1: 1년 정도 좀
0: 넘었을까요?
1: 남았어요.
0: 네네.
1: 계속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셨네요. 문자 오늘 처음 주셨는데.
0: 네. 네.
1: 잘하셨어요. 예. 오늘 날라리 오프닝 제가 잘 소개했네. 예? 잘 오셨어요. 자, 두팔 벌려 환영이라니까요. 예.
0: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1년 동안 들었으면은
0: 네네.
1: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0: 아, 네.
1: 예,
0: 저는,
1: 어떤 거 드릴까요?
0: 주얼리 하면 안 될까요?
1: 주얼리. 아, 당연하죠. 저희 연결되면은 무조건 선물이잖아요.
0: 아,
1: 주얼리.
0: 네.
1: 자, 주얼리
0: 항상
1: 드리고. 예.
0: 좋은 말씀, 이렇게
1: 예.
0: 여러분들 하면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공감도 되고, 반성도 되고, 이렇게
1: 네네.
0: 하더라고요.
1: 평소에 이 시간에 출근하시면서 듣는다고요?
0: 네,
1: 오늘은
0: 항상.
1: 휴가신가 봐요?
0: 아니요, 지금도 하다가
1: 예.
0: 마트에 잠깐
1: 잠깐 들렸다가,
0: 입구에 이제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될
1: 예.
0: 줄을 몰랐거든요.
1: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한 10개월 정도 방학인데, 그 전에 왔다
0: 네네.
1: 갔다 했는데,
0: 네네.
1: 한번 이번에 한번 용기 한번 내셔서, 딱 이제 이걸 왔다 갔다를 한번 끊어봅시다.
0: 제 주위에는 솔직히
1: 예.
0: 가족이고 주위에는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무속인 집안이어가지고요. 그런 그쪽에도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도 솔직히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제약이
1: 네네네.
0: 되게 많아가지고 좀
1: 예.
0: 어려움이 많은데
1: 예.
0: 좀 그렇더라고요.
1: 그러면 지금
0: 조금.
1: 혼자 다니셨어요, 교회를?
0: 네, 아직
1: 가족 중에
0: 저희
1: 혼자.
0: 신랑도 아니고 아들은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게, 어렸을 때는 같이 다녔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저도 다니다 안 다니다 하니까
1: 네.
0: 그거를 심어주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럽긴 한데,
1: 네.
0: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배척을 해요,
1: 아, 그래요.
0: 교회란 자체를. 왜냐하면 자기가 좀 여자친구가 이단 쪽에 있다 보니까
1: 네네.
0: 거기에서 한번 질려가지고
1: 아.
0: 지금도 저희 교회를 가는 거를 되게 탐탁치
1: 그러니까
0: 않더라고요.
1: 이단은
0: 어떻게
1: 이단이고
0: 하더라고요.
1: 우리 교회는 교회인데 둘째한테 그걸 잘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여자친구가 아직도 이단에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헤어지긴 했어요. 미래를 생각해서 자기가 헤어졌다고는 얘기하는데,
1: 네네.
0: 그런 게 적개심이 강해졌더라고요.
1: 그랬구나. 엄청 다르다는 거를 좀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좀잘 보여주시면 좋겠고 어머니가 일단 스타트를 끊고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남편은 아직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0: 네, 너무
1: 그렇구나. 무속인
0: 그래요.
1: 집안.
0: 네.
1: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9311번님이 먼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잘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예. 또 평상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소곱창 전고를 좀 보낼 테니까요.
0: 아우,
1: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0: 괜찮아요.
1: 같이
0: 선생님, 괜찮아요. 피디님.
1: 드시면서 예.
0: 아,
1: 그렇게 좀좀 좀,
0: 감사합니다.
1: 오늘 있었던
0: 네.
1: 일 한번 꼭좀
0: 네.
1: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한번 기도
0: 네네.
1: 한번 하시죠. 우리
0: 네네.
1: 엄마가 먼저 우리 살아나자고요. 사랑해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조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온 가족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를 희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우리 9311번님 힘내시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소곱창을 드시면서, 이게 웬 소곱창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0: 아, 네.
1: 나 이번
0: 그래도
1: 주부터,
0: 제가 될줄 몰랐는데.

0: 주부터 내가 교회를 나간다. 아니면 뭐 지난주부터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전에 10개월 전에 다녔던 교회를 가시나요? 아니면 뭐 좀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나요?
1: 아니요. 지금 지금 다니던 교회는 좀 나가 보려고.
0: 그래요. 그럼 원래 다니셨던 교회 그 교회를 네. 꾸준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교회를 이제 제 딸은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자꾸 주위에 가정이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0: 네네네.
1: 힘든 일만 생기더라고요.
0: 예예. 아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면서. 더 가까워지는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 우리 9311번님 혹시 인생 찬양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1: 아 저는 사실 은혜라는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0: 은혜 모든 것이
1: 네.
0: 은혜
1: 네. 네
0: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9311번님 뿐만 아니라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 네. 찬양 나누면서 좋은 소식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자, 은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는데, 자, 방학 문자 8905번님을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했거든요. 여보세요?
1: 네.
0: 8905번님 맞죠?
1: 네네.
0: 본인이 방학생?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인천입니다.
0: 인천 어디요?
1: 인천 남동구요.
0: 남동구.
1: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1: 이제 한 1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0: 1년 거의 다 돼가요.
1: 중간 나가기는 하는데
0: 예.
1: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아까 좀 전에 그분 전화통화 들으셨어요?
1: 아니요. 지금 차에서 내려가지고
0: 내리셨어요?
1: 내내 듣다가
0: 예. 예. 그랬구나. 좀 전에 이제 그분도 나가다 안 나가다 한 10개월 지금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1: 네네.
0: 거의 비슷하시네. 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1: 힘이 네? 없어.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0: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뭐 일터세요?
1: 아니요. 괜찮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래요. 아니 뭐 혹시 뭐 이렇게 방학 중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전화 받는 경우도 있는데.
1: 아니에요. 네. 항상 그래도 네. 중심이 주님이시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저희는 환영합니다. 방학생을. 아까
1: 네.
0: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8905번님 오늘 정말 용기 잘 내셨고 잘 오셨어요. 보니까 문자를 오늘 처음 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1: 예? 아, 극동방송에 지금 뭐 예. 후원도 하고 있고.
0: 전파 선교사.
1: 네네.
0: 그래요.
1: 네.
0: 문자를 몇 번 보내셨던 분이시네요?
1: 네.
0: 방학이라고는 오늘 처음.

0: 보내셨나요?
1: 네.
0: 그렇구나. 한 1년 정도 방학. 자, 이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1년 방학 중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가
1: 기도가 잘 안 돼서
0: 예? 뭐가 안 돼서요?
1: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
0: 기도가 안 돼요?
1: 네.
0: 기도가 안 돼. 아. 뭐 어떤 뭐 어려움이 생각이 많아지는 계기가 있으셨나 보네. 아,
1: 네.
0: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생방송 중에 또 전화 연결된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이번 주에 한번 이제 방학을 끝내고요.
1: 네네.
0: 예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어,
0: 일단 가는 거예요. 예배. 일단 가고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번 주에 가도 또 계속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 그렇죠. 예, 안 될 수도 있죠.
0: 안 될 수도 있는데 아,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망하시면 안 되고 가봐야 됩니다. 계속. 예, 계속 가야 돼요. 자, 8905번님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0: 어떤 선물 기억나세요?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또 불러야죠.
1: 듣던 중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0: 원래 다 그래요. 제가 또 불러야죠. 네.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트레스얼 커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한국미라클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그 다음에 또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AN 화장품, 레모나, OJ 시푸드에서 쭈꾸미.
1: 김하고 부각이요.
0: 아, 김부각.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김부각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혼자만 방학이세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들은 어떠세요?
1: 짝꿍하고 같이 방학이에요.
0: 짝꿍하고 같이. 같이 10개월 나란히, 예? 나란히 방학.
1: 네.
0: 나란히 이번에 또 방학 끝내고.
1: 중간중간 가기는 하는데.
0: 예, 예. 옆에 계신 건 아니죠?
1: 없어요, 없어요.
0: 없어요.
1: 혼자예요. 예.
0: 아, 자,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도 꼭 얘기해 주시고, 예? 나란히 네. 방학했다면 이제 또 나란히 계약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아니어도 본인이 먼저 꼭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1: 네.
0: 알겠죠?
1: 네.
0: 극동방송은 어떻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늘 꾸준히 듣고 있어요. 날마다.
0: 옛날부터?
1: 네.
0: 그러니까 전파 선교사도 하고 계시고.
1: 네.
0: 그래요. 오늘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8905번님의 인생 찬양 있나요?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은혜 받았던
1: 찬양. 은혜 나오지 않았어요?
0: 네. 은혜 방금 나왔는데.
1: 네. 은혜 찬양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예, 그거 말고 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1: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 아,
0: 이거 예전 추억의 찬양.
1: 네.
0: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1: 네. 응?
0: 그죠?
1: 네.
0: 거기에 꼭 우리 8905번이 꼭 답변하시는 이번 주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1년 전에
1: 감사합니다.
0: 가셨던 교회 가시면 되나요? 예? 아니면
1: 연 아니면 예. 지금 요즘 가까운 교회는 이렇게 뭐 진짜 가끔씩 나가는데 집 앞에 교회를 지금 가끔씩 등록을 안 하고 가끔씩 나가긴 하는데 예전 교회를 지금

0: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1: 그래요. 예전 교회든지 네. 집 가까운 교회든지 잘 선택하셔서 그러면 제가 네. 교회 소개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두 네. 가지 중에서 잘 선택해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이코연하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방학생들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방송 끝나면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756번님 제가 두세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전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전화 가능한 상태가 돼야 우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방송에서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요청한 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보니까는 우리 1248번님 동생 전화 동생 요청하셨는데 제가 그럼 동생한테 전화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한 통화 더 할 수 있는데 자 동생

0: 자, 우리 김정웅님께 전화하고 있습니다. 넌...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그 오빠가 김수동님.
1: 네, 맞죠? 네, 맞습니다.
0: 서울
1: 네.
0: 사는 오빠가
1: 네.
0: 지금 방송 중에 신청을 했어요. 그 오빠한테 전화 왔던가요?
1: 네.
0: 네, 지금 동생이 전화 가능하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지금 문자가 와서.
1: 네.
0: 네.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예?
1: 아니요, 교회 안 갔어요. 아직.
0: 교회 다녀본 적 없어요?
1: 네.
0: 아, 교회 다녀본 적 없고 김해 중앙교회 옆에 산다고.
1: 예, 네.
0: 바로 이 교회.
1: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0: 네네.
1: 그 저녁에 두 번 갔었어요.
0: 두 번 갔었어요?
1: 네, 신청 그거 입적 그거 좀 안 올리고 그냥 갔어요.
0: 김해 중앙교회.
1: 네.
0: 그 주일날 갔었어요? 두 번?
1: 아니요. 그 저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0: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한번 예배 있을 때 갔었어요?
1: 네.
0: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1: 네.
0: 그래서 어땠어요? 예배 드리고?
1: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근데, 아니, 너무 좋으면 네. 계속 가시지. 왜 두 번만 갔어요?
1: 아, 근데 성당에
0: 네.
1: 그 거기에 지금 교육받고 있어서
0: 성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1: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0: 예예. 예.
1: 근데 교회 뭐 성당보다는 교회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근데 현재 지금 성당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1: 네.
0: 근데 가봤더니 교회가 훨씬 좋더라.
1: 네. 그래서 이제 예. 갈등이 생겨갖고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0: 예예. 예.
1: 오빠가 예. 교회
0: 교회가 좋다. 예.
1: 교회를 뽑아주세요.
0: 그렇구나. 우리 오빠는 지금 극동방송을 열심히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같아요.
1: 네, 아주.
0: 그래가지고
1: 너무...
0: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1: 그래요?
0: 생방송 중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여동생한테 네. 전화한 거예요. 지금 오빠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1: 고맙습니다.
0: 서울에서, 예.
1: 네.
0: 오빠가 동생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예.
1: 네.
0: 교회를 잘 안 다녀보셨겠지만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네.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나 동생이나 저나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생분이 교회 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 한번 꼭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빠의 간절한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교회 가니까
1: 예. 네, 오빠가 가라고 그래서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교회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0: 그래요. 김해 중앙교회 바로 옆에 산다면서요.
1: 네.
0: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하고 수요일날 갔으니까 이번 네. 주에는 이제 주일날 일요일에
1: 네.
0: 일요일에 한번 꼭 가보세요. 알겠죠?
1: 네, 네 자, 알겠습니다.
0: 자, 그 저랑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 짧은 기도.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그런 이제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욱님, 이번 주에
1: 네.
0: 옆에 김해 중앙교회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네. 이제 영접하는 기도도 하셨으니까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내가 살겠다, 믿겠다. 이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0: 자, 전화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방송 끝나고 선물은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우리 동생 거 하나, 오빠 거 하나 이렇게 좋은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앞으로 이제 그 이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오빠 오라버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전도 요청해 주셔서 우리 기도하면서 동생을 잘 옆에서 케어해 주십시오. 자, 내일은 라디오 앱에 진행됩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갈게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화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멋지게 롱런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전 8세기 우시아라는 왕의 등극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라는 왕이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며 뜻밖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6살짜리 왕이 되었지만 누구도 이 나라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때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우려와 달리 우시아는 그 작은 나라, 작은 군사를 가지고 어린 나이에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생각보다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블레셋과의 오랜 악연을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골리앗 장군 아시잖아요.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가드를 비롯해서 블레셋의 상징적인 도시들을 완전히 우시아 왕이 무너뜨립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은 그 힘을 가지고 곳곳에 군대를 보내서 정복전쟁으로 영토를 넓혀요. 그 사막 지역의 약탈자 아라비아 부족 그리고 악연이었던 또 한 나라 에돔까지도 우시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어린 왕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자신들에게 상징적인 존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솔로몬 왕과 비교할 만큼 우시아 왕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아요. 소년으로 시작한 이 왕의 이름이 어느새 주변 중동 지역의 변방에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알려질 정도가 됩니다. 전쟁만 잘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도시를 군인들이 지켜주게 해요. 물이 없는 시대니까 곳곳에 운물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때든지 가축들을 먹이고 농사를 쉽게 짓도록 만들어요. 또 산지를 개간해서 거기에서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며 부유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우시아가 왕이 된 지 군인들을 잘 훈련한 숫자가 30만 7,500명에 이를 만큼 강한 군대를 만들어요. 아주 알차고 힘이 있는 정예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라 안팎에 기술자들을 모집해서 성벽과 망대 위에 그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왜 한 번에 화살을 수백 발 쏘는 그런 무기들 또 큰 돌들을 이렇게 새총처럼 적지를 향해 쏴가지고 적군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무기들을 곳곳에 개발하고 세웁니다. 이건 당시에 주변의 큰 제국들보다 더 앞서는 최신식 무기를 갖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역사에 손꼽힐 만큼 업적을 이룬 왕, 그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시아 왕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 작은 나라, 갑자기 왕이 된 그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경은 그가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우시아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걸 직관적으로 말하면 우시아는 자기의 분수를 알았다는 거지.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밑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하니까 그 우시아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시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와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왕이 됩니다. 게다가 그의 인생엔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이 있다 보니 지금처럼만 이 우시아가 살면 말 그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사람은 고비가 와요. 우시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 소년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그저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어느 날부턴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 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우시아가 그렇게 변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분명하게 소개했어요. 이 우시아에게 왕이 되면서부터 늘 말씀을 가르쳤던 그의 영적 멘토가 있어요. 그가 스가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첫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주고 짚어줄 사람이 사라진 뒤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인드는 사라지고 오히려 점점점 내 욕망,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우시아가 변지를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 어느 날 우시아가 손수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절대로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이 하나님의 법 앞에는 예외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마치 내가 모든 걸 성공한 사람이니 제사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향을 피우겠다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았던 당시의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황급히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절대 권력을 쥔 왕 앞에서 아무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왕이라도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빨리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시아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향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째려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감히 이 나라를 세우고 왕인 나에게 제사장들이 나를 가로막느냐? 그리고 당장이라도 죽일 듯. 아마도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금방이라도 왕이 이 제사장들의 목을 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돼요. 바로 이 무시무시한 피가 말리는 상황에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 19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왕이 너무 분노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데 제사장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다 지켜보는 앞에서 갑자기 왕의 이마에 희고 붉은 반점이 순식간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의 병이라고 일컫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제사장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들은 급히 왕을 성전 밖으로 쫓아냅니다. 우시아는 그때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우시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그가 왕일지라도 외부와 단절돼야 돼요. 그래서 우시아는 이때부터 별궁에 갇힌 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된 삶을 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면서 그의 왕권이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힘없는 왕이 되니 생각지도 않은 자신의 세자 요담에게 왕권을 위양하고 그는 시간이 갈수록 비참해지다가 마지막에 너무너무 존재감 없는 비참한 삶을 마감하며 오늘 이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처음에만 해도 앞길이 창창했고 이대로만 가면 역대 어떤 왕에 비해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 같았던 롱런이 보장돼 있었던 그가 왜 말년에 결말이 이렇게 씁쓸한 인생이 된 걸까? 뭐가 문제였던 걸까? 하나의 포인트를 잡자면 중간에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첫사랑,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남은 삶의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롱런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딱 하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초심을 뺏기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또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자꾸 중간에 변질되고 초심을 잃는 걸까요? 간단해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 잘 되면 망각하지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점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의 마음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백성의 신뢰도 잃고 국가의 힘도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란 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다시 초심을 되찾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변질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너 다시 첫 마음, 초심을 찾아라.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한 가지 소원을 품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든 초심을 되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리사 시절에 감리사님들하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감리사들 연수가 있어서 며칠을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가 그 5성급 호텔과 옆에 리조트가 있었는데 더 마젤란 스테라 리조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리조트에서 우리가 묵었는데 이 더 마젤란 스테라 리조트 안에는 어느 때든지 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채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거 누가 세운 거냐라고 제가 알아봤더니 에드워드 옹이라는 사람이 이 리조트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아주 가난하게 싱가포르에서 건설업체에 하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뭐 별것 아니든 별것 아닌 조그만 그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일감을 주면 그 하루하루 열심히 일용직처럼 일하면서 살아가는 건축의 종사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작은 일이 주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듯이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일할 거리를 주시니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이 작은 일에서도 저는 감사하고 정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실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에드워드의 진심이 통했는지 어느 날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리조트 건설권을 따냈어요. 그리고 그 리조트가 올라가고 호텔이 세워지고 성공을 하고 말 그대로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게 내 두뇌와 배짱과 결정력 때문에 이걸 내가 얻은 거야. 이렇게 완전히 초심을 잃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에드워드는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무진장 벌리기 시작하다가 때마침 1997년 아시아 전체를 휩쓰는 IMF 외환위기가 터져요. 달러로 빚을 졌는데

하루아침 자고 나면 눈만 뜨면 수천억 원으로 빚이 불어나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돈을 회수하려고 해서 그동안 뇌물을 주고 관계를 냈던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는데 다 수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은행에도 버림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치인들에게도 버림받은 에드워드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해요. 내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 떠나가 버린 텅 빈 사무실에서 날마다 술 중독자처럼 살아요. 어느 날 술이 취해 너무나 고통스러워 절망하고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는데 문득 지난날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초심을 맹세하던 순간, 하루하루 근로자로 살아가는 작은 노동자에서 나에게 이런 일거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초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그 이후에 초심을 잃고 마음대로 살고 변질되어가는 자신의 일대기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에드워드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겨요. 남은 인생 절대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주시든 간에 주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는 늦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초심을 되찾아요. 그리고는 내가 남은 인생 다시 화려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내 위치와 역할을 다시 정립합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은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들떠 보지 않았던 정부가 그의 재기를 공식적으로 도와주고 금융권 은행에서 지원들이 풀리면서 그는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에드워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리조트의 공간들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오면 아무 때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집회 장소로 아낌없이 가장 좋은 공간에 가장 좋은 시선을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돈 버는 거에 욕심을 내지 않고 전 세계 크리스찬 기업가들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해요. 그가 남기는 강연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좋은 기업가가 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오는 성들 보면 이 예배도 정말 젊은 분들이 3, 4, 5 정말 아기들을 안고 또 젊은 신혼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예배를 많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서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저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만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떡하든지 이 짧은 인생 나도 한 번쯤은 대박 나야지, 한 번쯤은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인생을 살아봐야지, 나에게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날이 한 번쯤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단 한 번의 성공을 꿈꾸는 시선이 아니라 천천히 반짝이는 로또의 대박은 아니어도 은근히 끝

끝까지 멋있게 마지막 마무리 잘하는 인생이 돼보고 싶다.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뭐 주식을 해서 또 부동산에서 뭐 코인을 해서 이렇게 대박 났대.

0: 내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 내 형편에 맞는 이 위치, 이 직임, 여기에 최선을 다해 내 성공의 기초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나는 이미 그 초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다시 그 초심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대신 내가 쥐고 있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빠르게 가려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기업을, 내 가정을 내가 운전하고 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일터, 내 사업, 내 야망을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운전하는 옆 좌석에 여러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롱런하는 인생이에요. 끝이 잘 되는 사람, 마지막에 웃는 사람, 그게 기독교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너무 잘 왔습니다. 나는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기대보다 더 많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멋있는 롱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방송 가족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을 보니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성가의 샘으로 인사드립니다. 창원양국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의 탓으로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산으로 바다로 여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한 탓에 저만치 물러가는 여름이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마음의 양식이든 물질의 양식이든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내 마음도 주님의 것이요 내 몸도 주님의 것이니 행복과 불행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 시간 아름다운 성가로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송명희 씨 그 이름을 실로암 선교합창단이 부릅니다.

늘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분,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귀하고 비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송명희 씨 그 이름을 실로암 선교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안산 시립 합창단의 노래로 담백기 편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를 보내드립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원문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는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회 루이 밀러 목사의 부인이 1922년에 작시한 것입니다. 이 찬양의 작곡자 조지 베버리 쉐어는 한때 돈과 명예가 작속된 직업을 택할 뻔하였으나 이 복음 성시에 큰 감동을 받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성가만을 부르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 평생을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리톤 최현수의 음성으로 보내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의 찬양으로 Don't be sick 곡 그의 빛 안에 살면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빛 안에 늘 살면서 세상의 근심, 고통, 좌절의 유혹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길 소원 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의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 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지퍼를 한 번쯤은 잠그셨을 것 같아요. 가방을 열고 닫을 때, 옷을 입을 때, 그리고 파우치를 정리할 때. 너무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물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퍼를 자세히 보면 참 신기해요. 작은 톱니들이 하나씩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하나의 단단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 작은 이빨들이 수백 개나 되지만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퍼는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점점 벌어지곤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 공동체도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한 사람의 힘만으로 세워지는 곳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먼저 인사하고 웃어주는 사람이 하나하나 맞물릴 때 비로소 공동체가 단단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기보다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작은 충성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이어주고 그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8월 26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우리 하나 되어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라이브였죠. 은혜 충전 라이브의 라이브, L-I-V-E.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아, 출석 단어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라이브, L-I-V-E. 지금부터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

카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우리 9507님께서 댓글로 라이브라고 우리 출석 문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4540님, 경민 PD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오늘 세 과목 수업했고 와우 다섯 과목 더 수업하고 퇴근하신다고. 그런데 좀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학원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신지, 그리고 또 이 과목이 이렇게 많은 과목을 하실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예. 여러 과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과목을 여러 번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함께 남겨주시면 조금 더 친밀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4540님 보조배터리 안 가져왔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없다고. 예. 요거 참 마음 아픕니다. 예. 배터리가 없는데 보조배터리도 없을 때, 참 요즘 또 이 사람 미치죠. 예. 잘 충전 잘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또 정보들 좀 남겨주시고요. 2850님, 미니미니 PD님, 메롱 오랜만에 약 올리면서 출발하시는 우리 2850님, 그동안 저랑 이 실시간 소통을 잘 못하셔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상큼하게 약 올리면서 시작해주시는 우리 2850님,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743님, 라이브 여전히 따시지만 한 걸음씩 다가오는 가을맞이로 행복한 은충라 가족분들 응원합니다. 항상 이 더운데, 사실 덥잖아요. 예, 오늘도 뭐 폭염경보라고 하던데 덥지만 이렇게 우리 3743님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항상 따뜻하다, 예, 곧 시원해진다, 이렇게 항상 보내주시거든요. 많이 배웁니다. 예, 전 항상 덥다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고 이러고 있는데, 예, 많이 배웁니다 우리 3743님. 그리고 0720님, 아멘, 라이브 8월 얼마 남지 않은 하루를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로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또 출석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데일리 미션도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인데요. 문제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 신발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요 신발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요게. 잘 하고 싶지만 때로는 뭐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잘 못하는 거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신. 정답은 두 글자고요. 땡땡 두 글자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새로운 새 신발, 새로 산 신발 말고 새 신 말고 땡땡입니다. 새 신 말고 땡땡. 자, 이렇게까지 드렸으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 신발 과연 무엇인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0: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9507님께서 우리 3743님께서 좋아한다기보단 애쓰는 덕목이 아닐런지 왔습니다. 정확하세요. 예, 우리 애쓰는 덕목 이 땡땡 두 글자 세 신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0: 빛의 사자들이요.

자, 요 찬양은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20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있었던 간증이라고 합니다. 선교 끝난 지 4일차인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셨다고 하네요. 제주에서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해드렸고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맴도셨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땅은 성남인데 마치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 것처럼 카페에 있는 어르신들 볼 때마다 기억나고 보고 싶어서 오늘 하루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예술아떼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료로 대접을 해드리셨다고. 역시 예. 대접하면서 제가 교회 다니신지 물어봤더니 안 다니신다고 하셔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받아주셨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는데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 힘찬 PD님 목소리 들으니 울다 웃네요 라고 하시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찬양 지금 흘러나가고 있죠. 소리엘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540님께서 소리엘 오빠들이라고. 야, 또 우리 나로부터 시작드리는 역시 소리엘만한 우리 또 이 찬양이 없죠. 네, 다른 사실 팀들 찬양도 많이 있었는데 아 저는 이 소리엘 버전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4833님께서 우리 소리엘 형님들 요즘 어디 계시나요? 보고 싶으시다고. 저도 보고 싶어요. 우리 소리엘 형님들. 제가 또 한번 이 수소문해서 어디 계신지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아마 뭐 집에 계시지 않을까요? 예. 제가 한번 수소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4833님께서 오늘 저녁 메뉴가 장어국이시래요. 예. 피디님도 장어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장어. 엄청 좋아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예. 있으면 먹긴 하는데, 굳이 찾아 먹지는 않는, 예. 그런데 제가 그, 장어국인가요? 장어탕? 뭐 요거를, 점심시간에, 지난주인가요? 언제 한번 점심시간에 처음 먹어봤어요. 예, 저는 장어를 구워 먹는 줄만 알았는데, 탕으로 또 해 먹더라고요. 예,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예, 어쨌든, 뭐, 극호의 음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9507님, 저녁 8시, 신랑 퇴근하는 시간 마중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8시에 퇴근을 하시는군요. 저보다 늦게 퇴근하시네요. 예. 그리고 또 우리 8093님, 라이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날씨가 더워가지고 우리 택배 일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항상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신발,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 예, S는 덕목이라고 문제를 드립니다. 새 신의 반대말이기도 한데, 2850님께서 신발 드의 모험, 예, 빠밤. 그러면서 우리 은축나 등산화, 막 있는 신발 없는 신발 다 보내시네요. 예, 신발드의 모험과 등산화까지 받아봤고요. 그리고 또 경민 PD님 신고 있는 신발, 우리 시댁 조카도 경민이라고. 또 요 이름, 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이름이죠. 예. 그리고 우리 4420님께서 저희 카페 차유한 어린이가 왔는데요. 유한이가 전해달래요. 정답 헌신이요 하시면서 충격적인 한마디. PD 아저씨. 저 이제 아저씨가 된 건가요? 네.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저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아저씨는 조금 너무 좀 그렇잖아요. 예, 우리 유한 어린이에게 꼭 전해주세요. 저도 전해주세요. 삼촌이라고 불러달라고. 살짝 타격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6864님, 4988님, 7548님, 그리고 9507님 모두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7705님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 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셨고, 4833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540님께서 우리 회원 어머님께서 주말 농장에서 농사 지으셨다고 가지랑 고추를 주셨어요. 라고. 농사 지은 또, 요게 또 맛있죠. 농사를 직접 지으면 맛있거든요. 예. 0720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저희 시어머님을 생각하신다고 항상 애쓰시고 사랑과 요게 많은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850님, 우리 4420님께서 앞서서 막 울다가 제 목소리 듣고 힘찬 목소리 듣고 막 웃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머어머 털 나겠다. 이런 거. 예. 4420님 듣고 계신가요? 예. 어머어머 털 나겠다. 예. 정말 이거

한창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요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끔씩 얘기하시는 네. 그리고 6919님 라이브 여전히 날씨는 덥네요 하시면서 오늘 그 퀴즈의 정답 여러 종류의 요게 있죠. 물

조금 많이 들어갔던 오늘 촬영이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라이브 오늘 출석 단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넌센스 퀴즈 정답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서머나교회 정영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희는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누가의 처방전,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김로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관련한 그 궁금한 내용들, 궁금한 사항들 우리 실시간으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것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어제 7791 우리 부산 유종호님께서 신청하신 십자가 그 사랑, 달빛마을의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경 호메로스가 지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고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그 삶을 음유시인으로 살았습니다. 음유시인이라 함은 뭐냐면 본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좀 자유롭게 살았고 자신의 작품들을 마음껏 써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서사시를 쓰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호메로스를 가지고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호메로스의 흉상을 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금으로 띠를 두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호메로스의 흉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빛 같고 그 눈을 보면 어떤 존경과 함께 그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그 눈빛이 그 시선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은 부유한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고 모두가 알아주는 스승이었고 헬라 제국의 창시자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만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이었는데 가난한 음유 시인 호메로스를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보다 마음껏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치면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갔던 그 호메로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호메로스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유명해지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 치열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유명인이 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인도해 가시는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서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업적과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어디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를 청합니다. 자기의 형과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형에게 명령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유산에 나눌 문제 혹은 이 물질에 대한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인생의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유산을 나눈 것보다 돈을 얻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세상은 돈이 가장 좋다라고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제,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바로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입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탐내는 마음이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 교회 정영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탐심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괴롭게 만듭니까?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며 우리에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이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탐심을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이미 몇 년 동안 쓰고도 남을 곡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잘 됩니다. 놀랍게도 풍년이 또 임했습니다. 계속해서 곡식이 쌓이고 부가 축적되고 이제 이 곡식을 놔둘 공간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곡식을 놔둘 공간이 없자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전에 있던 작은 창고를 허물고 좀 더 큰 창고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모으고 가져서 그곳을 더 크게 만들고 확장해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품었냐 하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불법을 행해서 부를 축적했거나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풍년이라는 그 복을 받았고 돈이 쌓이고 잘 벌어서 부가 쌓여갑니다. 그가 그 부를 쌓아두기 위해서 땅도 사고 창고도 짓고 그렇게 또 잘 보존하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에 나를 위하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게 되었지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 삶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이고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사라질 인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책 철로 역정을 보면 허영이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순례자 크리스천이 허영이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 시장이 열리는데 허영이라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수많은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허영을 자극할 수 있는, 탐심을 자극할 수 있는 품목들을 팔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허황된 명예, 지위 같은 것을 팔았습니다. 속임수를 팔았습니다. 거짓 음모를 팔았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팔았습니다. 횡령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팔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팔아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곳이 바로 그 허영이라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크리스천이 지나갑니다. 존 번연이 이 책에서 크리스천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물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그들이 팔아달라고 하자 귀를 막고 마치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인데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정말 우리는 그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만 내 인생이 허탄한 것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허탄한 것을 바라보다가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전화해 줬습니다.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다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가족을 위해서 또 그 도시에 가서 이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방문도 있었고요, 심판의 경고도 있었고요, 롯이 그것을 열심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곧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 이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나아오는데 그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에 대한 이 성경에서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였고 그의 삶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탐심을 향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그 탐심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탐심이 생긴다라면, 어떠한 것에 욕심이 생긴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목적의 변화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뀌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면 주를 위해 더 가지려는 것은 열심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천국을 생각하라,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서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 30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책임져니까 자녀인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의 탈출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이나 인색한 사람은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소유에 대한 근심을 떠나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 탐심을 가진 사람, 또 인색한 사람, 그 사람은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오히려 근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 이것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 비결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탐심을 채우고 채워서는 오히려 그 근심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창고를 더 만들고 더 지키고 더 늘려나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생각해야 되고 염려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큰 탐심 때문에 더 큰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소유에 대한 근심을 떠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필요한 세 가지 자세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우리의 직장, 일터, 재산, 명예, 건강,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소유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소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 그분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된다.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그러셨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새보다 더욱 귀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또한 27절에서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그러십니다. 그 백합화가 들의 그 풀꽃이 솔로몬의 어떤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음껏 나와 너희 강구할 것을 구하여도 된다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누가 갚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고 살아가면 그 나누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오히려 복으로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야말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멀리 보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멀리 보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 멀리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이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이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꿈 해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멀리 보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을 해석했던 때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두 신하가 들어오게 됩니다. 애굽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둘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립니다. 이걸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사흘 후에 당신은 바로 왕 앞에 설 것이고 복직될 것입니다. 이어서 떡 맡은 관원장도 그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가 꾼 꿈은 흰 떡을 세 광주리의 머리에 이고 있는 것입니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0: 이걸 또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흘 후에 당신은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사흘 후에 일어납니다. 바울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여 사흘 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멀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또 한 번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 2년간 감옥을 더 있게 되고 그때쯤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합하면 14년입니다. 요셉이 이 14년을 내다봅니다. 14년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 큰 나라 애굽을 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살리고 그렇게 멀리 볼 줄 아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말한 그 말 표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에 자신은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마음껏 나누시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소리엘의 주만 바라볼지라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어제 7476님께서 신청해 주신 소리엘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라이브죠. L-I-V-E, 라이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선물을 한 번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또 좀 뭐랄까요,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신발이기도 하죠. 예,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또 잘 가고 싶어 하지만 뭐 애쓰고 있지만, 그런 덕목이지만 때로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덕목이기도 한데요. 자, 정답은 두 글자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새신 말고 땡땡입니다. 새신 말고 땡땡. 우리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그 사이사이에 오답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정답자를 좀 확인.

확인을 해보면 7705님, 3101님, 4833님 모두 정답 보내주셨고 1부에 7627님 세신자, 세신자 아니고요. 예, 3101님 확신, 예, 확신도 아닙니다. 어우, 오답들이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답들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들 보내주고 있는데 3440님 집신, 접신, 예, 둘 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3440님 정답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0019님 아, 배고파요 하시면서 아, 이거 뭔가요? 김치전인가요? 예. 아, 저도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마구마구 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4540님은 어제 저녁에 닭볶음탕 만드신 사진도 아, 이렇게 또 음식 사진들 아, 배고픈 이 시간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저도 아, 좀 대리만족을 하고 있고요. 2850님 저녁 콩나물 북엇국 바비큐 닭다리 해물 잡채 와, 이 메뉴가 끝내줍니다. 예, 급식소 가신다고 아, 요 메뉴 저도 가고 싶네요. 예, 달려가고 싶습니다. 예, 가지고 달려오셔도 되는데 그리고 9507님은 떡국 드셨다고 하네요. 예, 아, 이렇게 또 저녁 메뉴까지 함께 나눠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4420님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PD 청년인 줄 알았는데 PD 아저씨였군요. 아, 이렇게 아, 자꾸 저를 이렇게 아저씨 프레임을 씌우시면 네,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예, 그러면서 유한이 똑똑하네요. 결혼했으면 아저씨잖아요 라고 하길래 그러니 제가 결혼 안 한 카페 사장님한테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이랬더니 유한이가 아,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PD 삼촌. 아, 죄송할 건 없고요. 우리 유한 어린이 듣고 있나요? 네, 죄송하진 않아도 되지만 아, PD 삼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3590님 아, 용재호수 앞 극동방송 저도 지원했었는데 탈락, 아, 탈락하셨다고 언제죠? 예, 몇 년도시죠? 궁금합니다. 예, 요 썰도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42님도 아멘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넌센스 퀴즈 정답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누가의 처방전 함께 하도록 하죠.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합니다.

0: 몸을 고치는 지혜도 건강을 지키는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죠. 성경 속 의사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제때 알아채고 올바르게 돌볼 수 있도록 매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누가의 처방전.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누가의 처방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로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정말 오랜만에 이 생방으로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썸머 스페셜 때는 칼럼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또 이렇게 썸머 스페셜이 지나고 썸머 스페셜 칼럼은 안 하셨었나요 혹시?
1: 네.
0: 아,
1: 저는 그쵸? 정말 쉬웠습니다.
0: 예, 선생님은 정말 예, 여러 선생님들이 해주셨지만 우리 선생님은 죽어도 못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썸머 스페셜 때 푹 쉬셨고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생방송으로 함께하게 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선생님?
1: 아, 더워가지고요.
0: 예,
1: 쉬었습니다.
0: 아, 최고인데요. 네.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더위에 지쳐서
1: 맞아요.
0: 예, 지금 가을이 올빤 하면은 다시 덥고 예. 좀 비가 와서 시원해질까 하면 또 덥고 이러면서 아직 여름을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하게 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은혜충전합의 가족분들도 오늘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이 시간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그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죠. 바로 번아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1: 네.
0: 의학적으로도 뭐 실제로 사용하거나 인정이 되거나 그런 개념일까요?
1: 정식 진단명은 아닌데요.
0: 예.
1: 근데 의학계에서도 많이 쓰죠. 우울증이나 불안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요 번아웃이 우울증이나 뭐 그 불안의 전 단계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번아웃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뭐 불안 증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번아웃 단계에서 계속 방치를 한다면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중독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네. 번아웃에서 뭐 우울증, 중독, 불안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이것들을 좀 잡아야 된다, 초기에 치료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내가 그냥 좀 지친 건지 아니면 이게 번아웃이 오는 그런 단계인 건지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1: 이게 번아웃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 그러죠. 번아웃 된다는 게 이제 소진된다는 뜻이죠.
0: 네.
1: 그래서 완전히 마치 고갈되고 소진된 상태와 같은데 질문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는 쉬면 좋아집니다.
0: 네.
1: 근데 이 소진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 상태에서는 쉬어도 회복되지가 않아요.
0: 아, 그런가요?
1: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0: 네. 그럼 이렇게 좀 지친 상태에서는 쉬어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번아웃 상태에서는 어떻게 쉬어도 내가 어떤 것을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1: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전문적인 쉼이 필요하고 조금 더 긴 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오시는 분들은 선생님 제가 쉬었는데 이게 회복이 안

0: 안 됩니다. 이걸로 오시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 그냥 번아웃 증후군 상태인 분들도 있고 우울증으로 이미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겹친 분들도 있는데
1: 네.
0: 일반적인 우울증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번아웃 증후군은 사실 직업이나 일하고 관계되어 있는 고갈 소진 상태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우울증은 이제 직업, 그러니까 번아웃 증후군은 아, 나 일이 너무 싫어 이런 느낌이라면
1: 네.
0: 우울증은 삶이 무의미해 이런 느낌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삶 전체로 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로 시작해서 우울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번아웃은 특히 직업 영역에서 만성적인 직장이나 일의 피로가 쌓여서 고갈되어서 생긴 무기력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이 만약에 번아웃이 오게 됐다라고 봤을 때 사실은 뭐 직장을 바로 그만두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상황에서는 아, 내가 뭐 직장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어떻게 요 번아웃을 좀 잡는 방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0: 아, 휴식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 이건 휴식해도 안 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더 긴 휴식이 필요합니다.
1: 그렇군요.
0: 아, 그래서 그것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거 휴식에도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거는 우울증으로 가는 길이라고 거의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성적으로 고갈돼서 마치 우물의 바닥을 끓는 느낌이기 때문에
1: 네.
0: 이거는 쉬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더 긴 휴식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과로 이후에 이게 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일에 대한 경계선을 설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1: 네네.
0: 일과 휴식에 대한 경계선이 중요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도 계속 일 걱정이나 일 생각이나 혹은 잔업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고려하셔야 되고
1: 예.
0: 요즘에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이것은 저는 가끔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켜둔 상태다.
1: 아.
0: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1: 그쵸.
0: 뇌의학 입장에서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내가 진짜 일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주차해두고 시동을 꺼두지 않은 상태라는 게 확 와닿는 비유네요.
0: 네.
1: 예. 그렇다면 이 번아웃이 오는 분들의 뭐 특징이나 성격적인 유형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0: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번아웃과 관련된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완벽주의입니다.
1: 아, 완벽주의.
0: 시동이 꺼지질 않아요. 완벽주의가 예. 있으면.
1: 그렇죠.
0: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다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일을 하는 뭐 8시간, 뭐 몇 시간 중에서도 긴장을 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긴장을 좀 느슨하게 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완벽주의가 있으면 긴장을 항상 100을 달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빨리 소진되고 고갈되기가 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푸시하고 좀 실수라도 했다고 치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이게 내 마음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1: 네네.
0: 집에 와서도 일 스위치가 꺼지지가 않아요.
1: 아, 참 이 완벽주의라는 게 어떻게 이 완벽하게 일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건데
0: 네.
1: 너무 과하게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이런 증상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 제 성격에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빨리빨리 쳐내기 바쁘기 때문에
0: 아, 야, 아주 좋은 성품이죠.
1: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정신건강의학과 김로구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들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자야 61의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자, 아이자야61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김로호 박사님과 이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 만약 우리가 이제 번아웃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번아웃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겨내기 위해 버티는 분들이 있고 또 멈추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번아웃이 딱 찾아왔다 할 때는 가장 먼저 어떤 걸 좀 나에게 해주는 게 좀 좋을까요?
1: 아, 번아웃이 왔다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0: 아,
1: 내가 지쳐 있다는 것을.
0: 예,
1: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번아웃인데도 계속 자신을 푸시하고 계속해서 해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0: 네.
1: 잠시 쉬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 많거든요. 또 일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극복하자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이거는 조금 내가 지쳐있기 때문에 좀 휴식과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정신과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육체적, 전신적 신호가 왔는데 그걸 무시하면
0: 네.
1: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아... 번아웃은 신호가 오는 겁니다.
0: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다 보면은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들, 이런 질환들을 특히 인정을 좀 잘 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현자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거를 먼저 인정하고 그에 맞는 뭐 처방이나 그에 맞는 치료나 아니면 그에 맞는 뭐 쉼이나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0: 예. 아, 자 그렇다면 내가 직접 겪을 경우도 있고 혹시나 이제 주변의 동료, 가족들, 뭐 내 친구들 누가 봐도 번아웃일 것 같아요. 뭐 번아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막 잘 인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기만 할 때 이럴 때는 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1: 사실 일반인들이 이게 그냥 단순한 번아웃인지 우울증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를 만나보는 것도 괜찮고요.
0: 네.
1: 아니면은 좀 쉬었다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지금 쉬면 뒤처지지는 않을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탈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시켜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훨씬 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우리나라의 뭐 경쟁 사회이기다 보니까
1: 그렇죠.
0: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긴 진짜 어렵습니다.
1: 네. 네,
0: 내가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란 정말 어려운데 뭐 주변의 가족들이나 동료들이나 정말 내가 믿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나를 돌아보기가 좀 더 수월하다, 좀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

0: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좀 조언을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또 전문가들을 만나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번아웃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1: 사실 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자 상황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제가 보면 두 가지, 세 가지로 일을 해야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이 결코 인생의 낭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적당한 쉼, 그리고 수면, 그리고 너무 바쁘면 운동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운동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5분 운동 추천 많이 합니다.
0: 5분 운동. 예.
1: 간단한 스트레칭,
0: 네.
1: 또 심호흡, 그리고 물한잔 마시는 거.
0: 네.
1: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순간순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돼서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시라. 5분이라도 간단한 운동을 하시라. 이렇게 권해서 꼭 계속해서 자기를 좀 돌보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사실 뭔가를 바쁘게 하다 보면 중간에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SNS나 이런 걸 보다 보면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도 하고 뭐 어디 잠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라고 해서 아, 오늘은 해야지 하는데 매일매일 까먹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이희진 PD랑 점심마다 예, 점심을 먹고 계단 오르는 운동을 좀 해요.
1: 좋네요.
0: 예, 땀을 이제 거의 뭐 흠뻑 흘리는 정도로 운동을 하고 이제 저는 뭐또 아침에 러닝도 한 번씩 가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안 하다가 시작하니까 사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예, 막 지치고 졸리고 그런데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좀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해지고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운동도 정말 좋은 그 예방법 중 하나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정신건강의학과 김로그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원장님께서 다음 달이죠. 이제 다음 달에 만날 때, 요거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뭐 주제가 좀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다음 달에요.
0: 예.
1: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
0: 아, 뭐꼭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예. 너무 제가 이거 준비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1: 네.
0: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혹시 요거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 하는 거를
1: 중독
0: 이제,
1: 어떨까요?
0: 중독.
1: 네.
0: 중독에
1: 네.
0: 대해서.
1: 중독 우리가 나눈 적 없죠.
0: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러면
1: 중독.
0: 중독.
1: 지금 핫한 이슈니까.
0: 그렇죠.
1: 네.
0: 예.
1: 다양한 중독들이 있거든요.
0: 맞습니다. 요 중독은 뭐한 주에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좀 다음 달에는 요
1: 네. 네.
0: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로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희의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누가의 처방전에 이어서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넌센스 퀴즈 정답부터 발표를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 하나, 요 길을 따라가고 싶지만 쉽진 않은 그 덕목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세신의 반대말 헌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요 정도 난이도 괜찮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0720님께서 저희 큰아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만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직장생활, 대학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번아웃이 와서 주일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렸다가 그것마저 소홀하다고 합니다. 회복의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뭐 제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는 않아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서 우리 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드님에게 잘 뭐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상황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예, 시간이 많이 없겠지만 함께 뭐 간단하게 운동이라도 해주시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다른 것들보다는 예배 소홀한 거는 가장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옆에서 잘 잡아주시고 우리 극동방송을 좀 추천해주시면 은혜 충전 라이브도 추천해주시면 아마 항상 들으면서 번아웃을 잘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염려와 불안, 걱정이 많다고 사회 초년생이신데 요거는 뭐 사실은 모든 초년생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염려와 불안이 항상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850님, 배 나오고 티셔츠 입고 다니면 아저씨 맞아요 라고 예, 요거 저를 바라보면서 지난번에 방송국을 좀 찾아오셨었는데 제가 배 나오고 티셔츠 입은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괜히 찔리네요. 예.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이실까요? 예. 그리고 3590님, 정확히 30년 전인데, 3학년으로 지원을 했었다고. 아, 요거 그거 같아요. 그 어린이 합창단. 그쵸? 예. 어린이 합창단 누나 따라서 갔다가 어부지리로 오디션에 참가하셨는데 찬송가 288장을 부르셨다고 기억이 생생하시다고 합니다. 예, 요거 지원하셨다 떨어지셨군요. 예, 그때는 조금 빡셌나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수 PD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뽐뽐 라디오에 이건수 PD가 1회 어린이 합창단 1회 1기 출신이거든요. 창원에. 예, 한번 물어보시면 뽐뽐 시간에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사이공님, 아, 당신만을 위한 노래 당첨됐는데 언제 받을 수 있냐고. 요거 제가 선물을 좀 살짝 문제도 있었고 좀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선물을 못 보내드렸었는데 요번 달 이제 말 지나고 다음 달 이 월 초에 제가 한 번에 몰아 못 보내고 몰아뒀던 선물을 한 번에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면 한 번에 보내드릴 테니까요. 왕창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850님께서 인정이 왜 어렵냐면 우리 번아웃 인정 이야기를 했는데 인정하는 사람들은 조금 일찍 스스로 병원을 가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예. 그래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또 인정하시는 부분들 잘 해주시면서 우리 정신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4540님 극동방송 중독. 중독 뭐 좋은 중독이지만 단어가 너무 폭력적입니다. 예, 중독 말고 뭐 극동방송에 빠졌다 뭐 요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단어가 폭력적이니까 조금 예쁜 말로 해서 극동방송에 빠져버렸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고 또 넌센스 퀴즈 또 우리 출석 단어까지 남겨주셨는데 제가 리스트에 잘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어제 2053님께서 신청해주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취하느리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A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게 사역하고 몸을 불사르는 것 같은 헌신적인 섬김으로 목숨 바쳐 사역한다 할지라도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사역한다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야말로 한평생 비즈니스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장님 코끼리 만지듯 내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 나를 가두어 놓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주실 신을 마음에 정해놓고 그 신을 얼레고 달래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대상이 비록 하나님일지라도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여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은 모두 수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실수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실수에는 대소관계의 기본 성질이 성립하여 임의의 두 실수를 갖고 오면 반드시 이것이 저것보다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줄 세우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1차원이 실수 개념이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둘이 만나면 서로 비교를 하게 되어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원을 대표하는 수직선 두 개가 서로 직교하여 2차원인 평면이 되면 대소관계 자체가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비교가 필요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 같은 곳입니다. 이것 하나만 깨달아도 신앙생활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함을 추구한다고 너무 치우쳐 개념도 없이 거룩성을 훼손해서도 아니 되겠지만 거룩함만을 추구한다고 공동체도 외면하고 자기 의만 강조하여 화평함을 깨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양날개의 신앙이요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창문은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한 것이요 거울은 자신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문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신앙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 개인, 가정이 잘 되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측량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어라,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은 여러분과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제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만 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시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이 나가지만 우리보다 더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제게 아들도 안 주시고 뭐 그 주시면 뭐 나는 늙었고 그저 우리 집에 종 엘리에셀이 다 상속을 받을 거예요. 아니다. 엘리에셀이 상속받지 않고 너 몸에서 난 너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 아들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셀 수 있냐? 너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도 없는데, 부인이 잉태도 못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하늘의 별 같은 자녀들을 두겠지만 너 자녀들이 이방 나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한 다음에 큰 재산을 갖고 돌아오게 되리라. 아직 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400년 뒤에 야곱이 애굽에 가고 거기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 살아요. 거기 살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재물을 애굽 사람들이 주워서 안고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비록 허물과 죄가 있다고 어찌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회당, 스나고구를 세워요. 전 세계, 그것이 바로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그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대 한마디로 다 멸망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자유나라, 독립국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져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어야 예수님이 로마 군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빨리 힘써서 로마에서 자유하자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그게 최고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했는데 그들이 순화고구 회당을 지어 섬기지만 박대, 고통, 학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폴란드는 이상하게도 그 유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맞이해주고 그들의 신체 안전을 보장해줘요. 그리고 재산권을 인정해줘요. 그 종교 자유를 마음껏 여호와를 섬기게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 소문 들은 유대인들이 다 폴란드로 모여요. 폴란드는 농업하는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금융, 상업, 뭐 공장 이렇게 하니까 폴란드가 부강하게 돼요. 근데 폴란드가 부강하게 되니까 다 폴란드 사람들은 농사꾼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슬쩍슬쩍 미워하게 돼요. 어쨌든 300만 명이 그곳에 모여 삽니다. 근데 히틀러, 그 악당 히틀러 이에서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도 죽게 돼요. 폴란드의 300만 명 중에 270만 명이 처형당해요. 근데 그때 한 유대인 납비가 폴란드 한 마을에 살았는데 아주 덕이 있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었어요. 하지만 한 폴란드 사람은 이상하게 이 랍비한테 냉대하고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아주 쌀쌀하게 대했어요. 그런데도 랍비는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따뜻하게 인사를 했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잡아서 다 아우스피츠 그 수용소로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태인을 확인해서 본인은 책임자가 랍비한테 쌀쌀하게 대한 폴란드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이 랍비가 그 폴란드 사람, 자기에게 냉대하는 그 사람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랍비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쪽으로 그를 처형하는 곳을 안 보내고 살려서 자유롭게 보낸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그는 냉대하게 쌀쌀하게 내 인사도 안 받았지만 끝까지 그분에게 인내하며 따뜻하게 했더니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무척 귀해요. 제가 늘 마음에 두는 전설적인 농구감독 존 우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하루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친구 간 우정을 예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가꾸어 가라. 그게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내랑 자녀들과 형제들과 성도들과, 또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루 다섯 번 기도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담임 목사님의 자랑이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은 저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과 장로님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요. 왜? 서로 자랑이 되도록. 할렐루야. 근데 이게 결국 열매가 많거든요.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밉다고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님도 너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 믿고 그 사람 보면 밥맛도 없고 그런 사람 있으면 인간관계 잘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원수 맺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 직장에서 뭐
이웃 간의 교회에서 관계 잘

알맺혀 있지만 최고의 관계는 사람과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이 부지런해서 부지런히 교회 나와 경배 드리고 손이 부지런해서 부지런히 부엌에서 곳곳에서 봉사하고 눈이 부지런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입이 부지런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높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건 부자 되고 뭐 종들이 많고 그건 그냥 덤으로 받은 거고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요사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게 언어에는 The descendant of Abraham, your friend,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요. 이사야 41장 8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my friend,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불러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은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의 친구다. 그렇게 관계가 좋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누가 아브라함을 건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누가 건들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 집 찾아오시듯 찾아오시고 이제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나?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너와 너 후손이 내 도를 잘 행해서 공의를 지키고 의롭게 살아서 세상에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중해. 내가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두 천사를 먼저 보내요. 두 천사는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그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멸하러 갔어요. 롯에게 나타나서 두 천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성을 멸하러 왔다. 그때 아브라함의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자기 조카가 비록 자기한테 배신하고 하지만 그래도 살붙인데 또 아브라함은 사랑이 많아서 끝까지 품잖아요. 아이고, 롯이 죽게 됐구나.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을 다 엎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 만일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 50명 다 죽이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거기에 의인 50명 찾으면 그 5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용서하지. 아, 그러면 티끌과 제 같은 제가 용기 있게 말씀드립니다. 50명 중에 혹 5명이 부족해 45명밖에 못 찾으면 어떡해요? 45명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 제가 힘을 내서 말합니다. 화내지 마소서. 30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어요? 30명 때문에 내 성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제가 힘내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20명밖에 없으면 어떡할래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가 멸하지, 나티스토리,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10명만 찾으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10명만 찾아도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마치고 하시고 아브라함도 집으로 가요. 근데
그 생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아니, 참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롯도 술꾼, 방탕한 사람이 됐어요. 마음에 탄식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술꾼이 됐어요.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을 뒤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안 나오는 거 억지로 끌고 건져내요. 밖에 나왔으면서도 장롱 속에 보석, 돈 이런 거 생각나서 뒤를 돌아본 롯세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엄청난 말씀이고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 사는 말씀의 길이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미국이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 뭐 러시아, 일본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건세 잡은 자들이 히틀러가 뭐 누부갓네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벨사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한눈에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소돔 고모라 그 뭐 국회에서 결정해서 다 불질러 망하자 그게 아니거든요. 소돔의 악한 왕이 다 전멸시키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멸시키는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세상 국제 정세 때문에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떡하지? 큰일 났네. 북한, 중국, 일본 어떡하지? 미국이 우리 버리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전쟁일 리에 병마를 준비하거니와 따라합시다. 이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18만 5천 대군도 천사 하나 보내 송장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원자탄, 핵무기, 미사일 천사 하나가 다 못쓰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라에 기도하지만 너무 그렇게 혈압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국가가 경제력도 중하고 국방력도 중하고 교육도 중하고 문화도 중하고 예술 다 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의인이 얼마나 있나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 죄가 많아요. 아주 방탕한 도시. 그건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그게 의인 열 사람이 있어도 안 망하거든요. 우리 도시에 죄가 많아도 여기 의인 열이 있으면 이 도시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85개 도시가 있는데 그리고 군, 마을, 뭐 동, 벽촌의 마을 다 해서 한 2,00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0명 의인만 있어도 대한민국 희망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우리 도시 희망 있다. 의인만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넘어가는 문 좌우 설주에 피가 있으면 그게 곧 죽을 죄인도 하나님 넘어가듯이 유황과 불로 막 안전에 멸망시킬 도시라도 의로운 사람들이 거기 박혀 살면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다 되었어요. 말씀으로는 다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의 양심에 가책만 없어도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분명 안기고 하나님께 재롱 부리고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때문에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의 가정은 잘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녀는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요란에도 두려움이 없거든요. 시편 91편 7절.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나는 평안하다. 시편 91편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명하사 나의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 태양이요 방패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않으신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일본에 세계적인 가자 회사가 있잖아요. 체인점이 100개인데 그 가자가 불편하게 팔리잖아요. 그 가자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첫째, 최고 좋은 재료만 쓴다. 최고 좋은 밀가루, 최고 좋은 곰.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달걀만 쓴다. 달걀 값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유정남 최고 비싸잖아요. 그 빵 회사에서, 가자 회사는 해서 무조건 최고 비싼 좋은 유정남 계란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빵들이 감사를 먹고 가자가 만들어진다. 그 가자 이름이 뭐냐? 아나라키죠. 그럼 다 그거 사먹게? 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세 가지 원칙, 최고 좋은 품질만 쓴다. 제일 좋은 재료만. 최고 귀한 계란만 쓴다. 감사함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세계가 믿어주는 거지. 신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사람들이 믿어주고 편안한 거.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천만 명 그리스도인이 의인 되면 이 나라 정말 다 의인만 되면 이 나라 굉장한 나라, 이대한 나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해서 2천만 명, 또 한 사람 한 사람 4천만 명, 이렇게 예수 믿어 의인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랑하거든요. 미국은 아직도 의인이 가득. 미국 대통령이 지금 47대 대통령인데 그 임무는 두 번씩 하고 했으니까 45명인데 워싱턴, 존 애담스, 토마스 제퍼슨, 클리브랜드, 제임스 가필드, 아이젠하워, 뭐 링컨, 레이건, 카터 다 의인이거든요. 그 45명 중에 제가 보니까 5명이 의인이 아니에요. 5명이 안 좋은 사람, 40명은 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복을 받는 거죠. 미국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을 성경 위에 세웠다. 미국은 복음 전하려고 세웠다. 그리고 추수감사제를 국경일로 정했잖아요. 링컨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제를 국가의 축제일로 다시 재선포를 하죠. 미국에도 죄가 많고 방탕한 일이 많지요. 이민을 많이 받아서 동성애도 많고 아주 짐승 같은 인간들도 있지만 청교도들, 그 의인들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는 거거든. 서울에 죄가 많아도 교인들이 의인이면 서울이 복을 받고 삼성이나 현대나 뭐 모든 회사의 경영주들이 예수 안 믿어도 요새 때문에 보디발 집이 되듯이 회사원들 중에 의인이 있으면 그 회사가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의로우면 국가가 되고 집이 되고 나도 되고 교회도 되고 우리 양곡교회 다 의인이잖아요. 신비롭게 의인이잖아요. 다 천사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혹 잘못한 건 발 씻는 죄 내일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잘 되고 잘 안 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 또

0: 더 잘 돼 나오듯이 요셉이 죄 없이 감옥 갔지만 더 잘 돼 나오듯이 욥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동방의 의인인데 일곱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망하고 몸이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그릇 조각으로 팍 끓고 피고름이 나고 개들이 핥고 욥기 17장 1절에 내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들이 다 끝났고 나를 위해 무덤이 준비됐다. 무덤이 준비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아요. 다시 일으켜서 멋진 가정 이루고 일곱 아들 딸 셋 낳고 세상에 욥의 딸보다 더 이쁜 여자는 없고 그 다음에 140년 손자 4대를 보면서 살게 해주시거든요. 처칠에게 나치 히틀레를 대항해 휘두르는 무기가 뭡니까? 총리 각각 무기가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희망입니다. 어떤 경우도 희망을 갖고 나가면 나치 이긴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번영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의인의 상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요새처럼 다니엘처럼 요처럼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피해 부끄럽게 맨발로 갔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어려움 당한 분 주님이 말씀 주십니다. 내가 다시 일으킨다. 다시 일어난다. 더 크게 된다. 의롭게만 살면 되고 의인은 더 의로워야 돼.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거룩해.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1: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0: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3: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해북도 사리원이 고향인 2024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이수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이곳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5: 네, 안녕하세요. 이수현입니다.
4: 네, 우리가 북한 사리원당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극동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그리고 주변에 성경책을 갖고 있는 지인,
5: 네.
4: 친인척을 만나시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만 같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그곳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시고 오셨어요.
5: 네.
4: 무엇보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접하셨는데
5: 네.
4: 지금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5: 네.
4: 우리 고향 분들에게 그때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5: 네.
4: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5: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4: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다 들어주시는
5: 분. 네. 진짜 힘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그래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4: 언제 그런 걸 가장 절실하게 느끼셨어요?
5: 제가 한국 와서 진짜 육아하면서 너무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었어요. 제가
4: 네.
5: 가족 없이 혼자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저 혼자서 육아를 했거든요.
4: 네.
5: 진짜 힘들고 또 고향 생각나고 지칠 때마다
4: 네.
5: 그냥 손 붙잡고 그냥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다 들어주시고 또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4: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5: 네, 맞아요.
4: 하나님.
5: 네.
4: 근데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가시게 되셨어요?
5: 처음에 나간 거는 하나원에서도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나원에서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고 한국 처음에 정착 초기에 남편이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엄청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게 뭔가 치유되는 기분이고
4: 네.
5: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만 나갔다 오면 진짜 쌓였던 일주일 동안 그 쌓였던 스트레스

0: 가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주일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1: 매 주일마다 네. 아이들과 함께.
0: 네.
1: 세상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선물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들까지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자녀로서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0: 네.
1: 선생님께서는 또 남다른 소망을 갖고 계시겠죠? 복음 통일이 되고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소망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세요?
0: 아,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에 계신 분들과 북한 모든 북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1: 아, 복음을 전하는
0: 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이라고 여쭙는데
0: 네.
1: 지금은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만 가지만
0: 네.
1: 정말 그때가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한다면 그때 어떻게 전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0: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 다 들어주시는 분. 다 내가 아프거나 아플 때도 치유도 해주시고
1: 네.
0: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럼 마지막으로 또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고향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누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0: 고향분들에게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1: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2024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수현 자매님과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0: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고백보다도 인생에 아름다운 고백은 없지요. 그러나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할까요? 나 자신도 오래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도 진실로 오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돌아서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 당신 전부를 드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눈물 짓고 그 사랑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주님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 드리는 일생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작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5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혜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혜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주세요. 라고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크룩스의 죄에서 자유를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그리고 손영진 사모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찬양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2

717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이 찬양 신청해 주셨거든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여러분의 것 다 드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이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떼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프레이지니어 싱어즈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은요. 데이비쿠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주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함께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또 다양한 간증들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리의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좋은 이웃의 찬양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주는 나의 목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자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싱크홀에 관한 뉴스가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싱크홀은 우리말로 땅꺼짐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표면이 원기둥이나 깔때기 모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장마철 폭우로 싱크홀이 발생해서 지나가던 차가 빠지기도 하고 길을 걷던 사람이 빠져 부상을 입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서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텐데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겠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성도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13개의 지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험난한 세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길이고 피난처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요. 학교 생활을 통해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길을 고집스럽게 주장할 때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미 그 길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정답이 명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이 보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에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보다 주변 친구들과 자신의 판단을 믿기도 합니다. 결국 어려움을 당한 학생과 상담을 하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보면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경험을 통해 깨닫는 더 나은 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직접 쓰신 나 자신 사용설명서보다 내 뜻과 경험과 생각을 믿고 엉뚱한 길로 가는 제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이 성경 속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입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감사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찬송가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두 곡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찬양입니다. 첫 번째 함께 하실 찬양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두 곡의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악의에 찬 소문을 옮기지 마라. 악인과 어울려 불의한 증언을 하지 마라. 다수의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수의 마음에 들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송에서 그를 편들지도 마라.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일으켜 주어라.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소송이 일어나거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권리를 조작하지 마라. 거짓 고발을 멀리하여라. 죄 없는 사람과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나는 악인의 죄를 눈감아 주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선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선한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나그네를 착취하지 마라. 너희가 나그네의 처지를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묵히고 놀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여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희의 종과 이주 노동자들도 쉴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을 잘 들어라. 다른 신들은 거들떠보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봄의 절기인 무교절을 지켜라. 그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 여름 절기인 맥추절을 지켜라. 1년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가을 절기인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을 넣은 것과 함께 바치지 마라. 절기 때 내게 바친 제물의 지방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한 해의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0: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든 그보다 더 아래에 계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그 사실에 마음을 기대며 그리고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켈리 윌라드의 10편 139편으로 고백한 Where Could I Go From Your Spirit 전해드렸습니다. 10편 139편의 말씀 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정말 주님은 어디든 다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전에 어떤 때는 무섭게 읽었던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아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어디에나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앞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주님 눈을 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아 정말 피할 데가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그리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밤에는 어디에 있든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저의 그 형편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쪽으로 읽히든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이미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아무리 감추고 싶은 자리, 아무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피아 월십의 믿음의 기도, 어노인팅의 예수 피를 힘입어, 텐트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 Thank You, Jesus. 그리고 Ron Canoli의 Hallowed Be Your Name. Linda Randall의 He Will Carry You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시편 뒤쪽으로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지으셨다, 조성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뭐저 같은 경우는 왜이 성격은 나이를 먹고도 안 고쳐질까? 왜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까? 정말 형편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을 떠올리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으신 그분의 뜻이 깊게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지으신 분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지으셨고, 분명히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예수 어린 양, 빈들의 자유한 사람,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처서가 있었습니다. 처서는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절기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출근할 때 한동안 매미 소리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동시에 들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귀뚜라미 소리가 더 은은하게 잘 들립니다. 밤과 새벽엔 선선하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시간엔 강한 햇볕과 더위가 우리를 여전히 여름에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마음도 선선해지는 가을을 기대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절은 바뀌고 있고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표 안에서 세상 만물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데요. 가을을 테마로 한 시 하나 나눕니다. 가을 편지란 제목의 이혜인 수녀의 시입니다.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밝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길을 걷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조그만 도토리 하나,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여름을 지나 가을에 들어선 우리가 선선한 바람처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시원하게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넉넉히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 계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주님의 계절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예람월십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매미 소리보다는 귀뚜라미 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니 아 가을이 왔구나 라는 것이 실감이 됐습니다.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더운 여름과 같은 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계신가요? 아직도 여름인가요? 아니면 가을로 들어쓰셨나요? 이해인 수녀의 이 시처럼 도토리 하나가 툭 떨어질 때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다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요. 또 내가 심었던 사랑의 씨앗들을 결실 맺는 아름다운 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바뀌는 계절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 테마를 한번 가을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을의 선물이에요. 러비미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닮은 가을.

아멘. 웨이홈의 가을 찬양, 가을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을을 테마로 한 찬양들 쭉 이어드렸는데 한웅재 목사님의 노을 가을 들을 때는 동요잖아요. 잠시 어린이가 된 듯한 어린 시절의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선선한 바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한숨소리도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자비를 바라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언젠가 걸어가야 할 길을 스스로 막아서는 일이라고 설교가인 토머스 아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얹힌 듯 답답하고 억울함과 서운함이 솟구쳐 오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참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산하는 동안 가장 괴로운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속일 거예요. 상대를 향한 날선 마음에 나 자신이 먼저 베이고 분노로 인해 나의 평온이 먼저 깨지게 되니까요.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작은 용납과 너그러움은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나 스스로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일인 것이죠. 작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은영의 주를 악무하는 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울의 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For Him의 The Love Of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나보다 반발짝이라도 또는 먼저 경험한 누군가가 앞서 있다면 마음이 참 놓일 거예요. 가보지 않았던 것 같지만 누군가 먼저 경험했고 가봤다는 그 길을 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구주삼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폭풍 후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도 당당하게 또 평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구주를 찬송하는 것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키로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얻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렸어요.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얻게 되는 참된 평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의 동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맡긴다는 것,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보다 앞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 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 통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함께 남북한 청년들이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등 귀한 문자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어울림.
1: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하는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성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퇴근한 직장인 보라입니다.
1: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1: 자, 매주 다양한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전해드립니다.
7: 여러분은 통일 후 어떤 미래를 그리시나요? 한때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개발 등으로 인한 발전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 건데요. 통일 이후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만난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내수시장의 확대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등으로 얻게 되는 무형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통일 이후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을 겁니다. 여러 사회 갈등과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이뤄야만 하는 통일, 장밋빛 미래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대박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4: 네, 많이 들어봤죠.
1: 네.
3: 저는 통일은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의 가치를 우리는 경제보다 사람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1: 네.
3: 우리 분단은 이 민족의 상처고 또 아직도 이산가족이 생사를 모르는 현실이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회복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은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복과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3: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통일은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샬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4: 멋있네.
1: 오,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의 회복이 그게 대박이다. 경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통일은 대박이다. 사실은 들은 게 한 10년 전쯤 그쵸? 되는 것 같은데.
4: 네.
1: 그때 생각이 나세요?
4: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때 이게 한국에 왔거든요. 진짜 저는 그때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잘 된다. 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나도 진짜 고향에도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실패했는지 그 대박이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박의 길로 가려면 진짜 한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 대박이 아닐까.
1: 그냥 경제적인 얘기만
4: 네,
1: 계속 하다
4: 맞아요.
1: 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5: 공감이 되는 게 다 같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아 라는 게 공감이 돼야 될 텐데
1: 네.
5: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 캐치프레이즈로만 남아서 실패로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방금

0: 사랑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게 통일이 대박인지에 대한 차근차근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일단 주구장창 얘기를 하니까 아, 또 약간 통일 쪽에 뭐 돈이 몰리나 이렇게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괜히 더 좀 의심스럽고
1: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적인 면만 좀 부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0: 그랬던 것 같아요. 아쉬웠죠. 그래서
1: 네. 경제적인 건 당연히 뭐 북한에 지하자원도 많다더라.
0: 건물? 네.
1: 그렇죠. 뭐 우리 인구가 이렇게 합쳐지면 국력도 더 커질 거다.
0: 네.
1: 세계 속에서 여행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박은 또 맞을 수 있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0: 네.
1: 강원도에서 오신 감자님 10년 전만 해도 학생 때였을 텐데
2: 네.
1: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2: 저는 사실 그때는 좀 주변 친구들의 말에 휩쓸리는 친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 네.
2: 통일? 굳이? 예, 조금 가깝진 않았을까. 뭔가 너무 까마득한 미래 같고 당장 눈앞에 있지 않은데
0: 네.
2: 좀 막막한 거예요, 사실.
1: 네.
2: 그래서 깊게 생각해보진 못했는데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북에서 온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0: 네.
2: 저는 인권 문제 그 하나로만 바라봤을 때 통일이 대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순히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삶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환경의 부족함?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북한의 주민분들께서 그런 어려움들 정말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복지들을 단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 현실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서 그 인권 문제 하나로만 바라봐도 통일은 대박이다 생각합니다.
1: 예, 되게 관점이 다르네요. 이거는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억압받고 있거나 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0: 네.
1: 남쪽보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통일이 된다면 우리네 삶도 나아지겠지? 북에 계신 분들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3: 일단은 제가 탈북민 입장에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앞으로 통일되면 나 북한도 가고 우리는 또 관광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경제가 하나로 합쳐지면 진짜 대박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
1: 우리도 남쪽처럼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3: 네, 맞아요.
1: 네.
3: 근데 솔직히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때 박근혜 정권 때는 통일은 너네 여기 들어와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1: 네.
3: 북한 자존심에서는 솔직히 너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게 과연 대박이 맞았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1: 아, 북에서 봤을 때는 이게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처럼
3: 네,
1: 보이셨군요.
3: 맞아요. 네. 일단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가 대박이 날 것이다. 관광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저 DMZ 생태 그 자연 국제 평화 공원을 뭐
0: 만든다.
3: 하겠다 이러면서 대박을 외친 것 같은데
1: 이런 준비를 안 하진 않았던 것 같고
0: 네,
1: 설명과
0: 했으나.
1: 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장 규모가 커지고 내수 시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본 국제 사회의
0: 네.
1: 위협 또는 긴장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제 오가는 뭐 물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활해지니까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0: 네.
1: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좀 더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그 입장에서는 이제 대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0: 네.
1: 흡수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 분들에게는 조금 자존심에서
3: 네. 네.
1: 근데 사실 북에서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탈북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0: 아, 진짜요?
1: 네. 들어보신 적
3: 네,
1: 있으시죠?
3: 저는 그때 와가지고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실제로 북한 내에서 남한 대통령이 대박이래. 그래서 우리 오래 라고 해가지고 헤엄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때 탈북해서 오신 분도 있고 북에 계신 분들께는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말로 일부러 좀 강하게 말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앞으로 지금 생각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요. 그 다양한 광물 자원들을 또 다 캘 수 있는데 그럼 대박이죠.
1: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
4: 네,
1: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네네. 대박이 될 수 있다.
0: 네.
1: 예.
0: 독일 사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 교환학생 있을 때 그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여전히 지금 통일된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1: 그렇죠. 30년이 넘었죠.
0: 여전히 경제적 차이가 있고 동독에 비해서 서독에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하니까 인구 밀도가 차이가 여전히 있는 걸 보면서
4: 네.
0: 대박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단기적인 이익을
1: 맞아요.
0: 생각하기
4: 네,
0: 쉬운데 사실 처음에는 남한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4: 네.
0: 생각해요. 저는 그럴 거고 그런 좀

0: 그럼 로드맵을 다 같이 그리고 다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없어서 좀더 정책에 대한 이해가
1: 네.
0: 부족했지 않았나?
1: 저는 아까 그 인권 문제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2: 네.
1: 교육과 의료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남한의 교사를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 또 의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의료인들이 이제 남북이 통일됐을 때 가장 먼저 직업을 얻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2: 아,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다.
1: 그렇죠. 기회장이 열리지 않을까. 사실 저도 교육 전공을 했지만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취업이 어려웠던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회가 그래도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결국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려면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를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생각하면 통일이 대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 어떤 기회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활성화도
0: 네,
2: 마찬가지고.
0: 그렇죠.
2: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대박이 진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3: 모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각자의 노력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통일이 대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취업도 안 되고 부동산도 비싸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청년들이 좀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통일이 대박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2: 그러니까 통일을
3: 합니다.
2: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층을 설득할 수 있는
3: 네.
2: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네.
0: 보통 우리가 친구들이랑 와 진짜 대박이다라고 말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와 정말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하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한번 싹다 버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게 대박일 수 있겠네라는 공론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나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이데이션을 많이 하는 기회가 있다면 아 이래서 대박일 수 있겠다라는 걸 같이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전하고 하는 뭐 정부 당국자들뿐만 아니고도 민간의 전문가들도 좀 분야별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3: 그러니까요.
2: 그런 연구자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3: 근데 뭐 대한민국에 연구자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2: 맞아요.
3: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이게 정책적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0: 맞아.
3: 각자가 어떤 이 통일이 되면 나는 어떤 대박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0: 아,
3: 생각을
0: 피부에
3: 해봐요. 네, 맞아요.
1: 저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냥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저희와 같은 주제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나도 약간 이런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로 조금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2: 맞아요.
1: 드네요.
2: 네.
4: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제적인 대박만 부각해서 생각해왔지만 사실 영적인 대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나 극동방송에서 잘 일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왜 영적으로 대박이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통일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왜 필요하고 통일하길 정말 잘했다 나중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정말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3: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대박이면 좀 부정적이었어요. 대박이면 얼마나 대박인데 나한테 뭐
2: 그렇죠.
3: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한 자매로 형제로 이렇게 모일 때그 힘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사실 지금 와서 다시 대박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민족적인 사명이라면 이게 정말 모두 남북한 모두가 불만이 섞인 통일이 아니라 하길 잘했다.
3: 맞아요.
2: 이제 통일은 안 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네. 모두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뭐 다들 기도를 준비하셨겠지만 그런 길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인권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아질지, 경제적인 면은 어떻게 좋아질지, 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또 이들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이를 우크라이나나 유럽 동맹국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는 지난달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약 52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검출률이 9.1%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를 9.39에 달려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중진부에서 최대 시속 300km의 자동차 경주가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와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식 미용 서비스를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 주요 미용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의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사건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전국 대학의 전자기기와 연구개발 환경까지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신의주시에서 20대 청년 4명이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불시 검열에 적발돼 공개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안세영이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여자 단식 정상에 3년 만에 복귀하고 이소희와 백하나도 여자 복식에서 31년 만에 한국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면서 법적 제약이 있지만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겨울이 다가오면 우크라이나의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학교와 병원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의 5%만 제공해도 겨울을 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만큼 겨울을 앞두고 방공망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와인과 유제품, 시멘트, 의류, 아이스하키 장비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도 새로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선언하며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되는 데 따른 혜택을 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했지만 미국 업계와 행정부 내 강경파의 반발 등으로 막판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이번 관세 충돌이 철강과 자동차를 넘어 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과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보고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약 52만 2천 명으로 6월에 7만 9천 명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의 표본 감시 병원에서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외래와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코로나 양성률도 6월 말 8.2%에서 지난달 말 21.2%까지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이 9.1%를 기록해 직전 주였던 5.7%보다 높아졌고 3주 전에 3.2%와 비교하면 약 2.8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 입원 환자도 23명에서 5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환기가 부족한 실내에서 냉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겨울철 백신 등을 통해 형성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름철에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동 능력이 1년 만에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m 예선에 출전한 텐궁 울트라는 9초 39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우사인 볼트가 세운 인간 남자 100m 세계 기록 9초 58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100m 우승 기록이 21초 5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기록이 절반 이하로 단축된 것인데요. 텐궁 울트라는 제자리 높이뛰기에서도 지난해 우승 기록의 3배가 넘는 기록을 냈고 400m 결승에서는 38초 15로 우승해 인간 남자 세계 기록 43초 03을 앞섰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16개국 666개 팀에서 로봇 2056대가 참가해 육상과 테니스, 축구뿐 아니라 공장과 물류, 서비스 현장의 업무 수행 능력도 겨루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을 겨루는 종목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21개로 크게 늘어 식음료 제조와 판매,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축구 경기에서는 로봇들이 수시로 넘어지거나 공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복잡한 동작에서는 아직 인간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자동차 경주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부에서 열렸습니다. 프리덤 250 그랑프리로 이름 붙은 이번 대회에는 최대 시속 300km로 달리는 인디카 경주용 자동차들이 참가했으며 의회 의사당과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문서보관소 등 연방정부 핵심 시설 주변에 약 2.7km 길이의 임시 서킷이 설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해 직접 녹색 깃발을 흔들며 경기 시작을 알렸고 대통령 전용 차량인 더 비스트도 트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약 20만 명의 관중이 찾은 이번 행사는 준비 비용만 3,5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보잉과 스페이스X,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들도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 경마가 열린 이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경주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와 K-뷰티의 인기가 확산하면서 화장품과 헤어 제품을 넘어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483개 매장을 운영하는 리안 헤어는 다음 달 중국 상하이에 8호점을 열고 9월에는 요르단 암만, 11월에는 두바이에 매장을 열어 중동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도 미국에 이어 이달 라오스에 첫 매장을 열었고 내년에는 베트남과 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 일본, 베트남 등 4개국에서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준호 헤어 역시 내년 미국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인데요. 업계에서는 해외 미용실이 커트나 염색 등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에 집중한 것과 달리 한국 미용실은 고객의 얼굴형과 두상, 모발과 두피 상태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어울리는 디자인을 제안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 고급 문화체험으로 인식되면서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를 해외로 수출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데일리 NK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차단벽을 뚫는 우회 기술을 개발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다 체포된 사건의 계기로 북한 당국이 전국 대학에 강도 높은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외부 문화에 접근하는 데 활용한 것을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달 초 평양과 지방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검열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국과 사회안전성, 반사회주의 단속조직과 대학당위원회 등이 학생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운영체제를 확인하고 삭제된 기록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숙사와 연구실에 대한 불시수색과 함께 연구용 통신장비와 프로그램 개발 환경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으며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보고하는 체계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단속에도 이미 외부 세계로 접한 청년들의 호기심과 갈망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20대 청년 4명이 한국과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 적발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한 청년의 집에 모여 외부 영상물을 보던 중 인민반장을 대동하고 불시에 들이닥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단속 조직에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휴대용 저장장치 등이 압수됐으며 추가 가택수색에서도 저장장치가 발견돼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외부 영상물을 시청해왔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한 달간 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달 초 청년동맹 관계자들과 공장 기업소 청년들이 동원된 공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다만 외부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압수된 저장장치에 중국 영상물의 비중이 더 컸다는 점이 참작돼 노동교화형 대신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 재판을 지켜본 청년들 사이에서는 외부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공개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부상을 딛고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쪽 발 통증을 호소한 뒤 약 한 달 만에 복귀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하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여자 복식에서도 이소이와 백하나가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2대 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식이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1995년 기령아 장혜옥 조 이후 31년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 배드민턴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여자 단식과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내시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의 하늘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청주와 추풍령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이나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와 대전 24도, 세종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전 33도, 세종 32도, 청주 31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에서는 군산과 고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 26도, 전주 25도, 군산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광주 33도, 군산 32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4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자성과 강계에서는 구름 많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강계 17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평양 29도, 강계가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북청 22도, 평강 21도, 운기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강 27도, 운기 26도, 북청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317 성도님 오랜만에 문자를 주셨어요. 평소에 잘 듣지 못했는데 오늘도 잠이 깨서 항상 틀어놓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 북한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를 함께 궁금해하며 기도했는데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더 준비하고 막연한 두려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눠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재앙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통일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샵 1069번으로 귀한 방송 청취 소감이나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한 줄도 응원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이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소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맞이하십시오. 샬롬. 주만 따라가오리니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대학에서 사랑에 대한 10가지의 모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5가지의 제목인데요. 사랑은 주는 것일지 쟁취하는 것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남을 돕는 것일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 세 번째는 사랑은 새로운 상대에게 끌리는 것일지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일지, 네 번째는 사랑은 무조건 옳은 것인지 잘못된 사랑도 있는 것인지, 다섯 번째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인지 배려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모순은 명제끼리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명제와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긋난 모습을 뜻하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이 모순을 이야기하시면서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명한 세 가지의 모순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전도는 일절 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드리워지는 삶일까요? 아니면 모순뿐인 삶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리우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머문 자리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겠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사랑과 섬김, 용서와 그 온기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 우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복된 순간순간들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앞서 나눈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탄에 대한 계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언제부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적부터 여향을 미쳤다고 그러죠. Early beginning.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언제 적부터 알 수는 없지만은 사탄의 여향, 마귀의 여향을 받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애들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곧잘 하더라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도 우리 애들은 자라면서 도둑질을 곧잘 하더라고. 안 가르쳤는데도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아담과 해와의 성품을 받고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언제서부터? 출생부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기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거짓말도 잘 배웠고 도둑질도 잘했고 선을 가르치기만 했는데 악을 먼저 배우는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수순 웨슬리는 자녀들의 고집을 두 살 안에 바로 잡지 않으면은 그 고집을 꼭

0: 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살 안에. 마가복음 9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우리 애를 잡으면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물리칠 수 없는 힘, 파괴하는 목적,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저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죠. 공중에 권세를 잡은 사람이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녀로서 말씀

0: 꿈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의 복음이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당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고향 북한 땅을 향한 김춘옥 자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부르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귀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비통과 비참이 넘치는 바로 그곳도 주님 안에서 푸른 풀밭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를 구하면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

십자하심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따르는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니까 유언적인 형식은 띄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막 죽어가면서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유언은 아닙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반드시 자녀와 후손들이 듣고 따라야 될 일들을 당부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23장에서 전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말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로서 다윗이 자녀와 후손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그가 굴곡지게 겪었던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것이 내 생애의 증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생각할 때 다윗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느 사람과 다르게 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그의 삶 가운데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윗답다라고 하면 좀 높여 부르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답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골리앗을 죽인 일이나 또 수많은 전쟁에 참전하여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워서 승리한 일들이나 또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모든 지파들을 통합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시작한 장본인

이러한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모자라고 또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능력이나 통치에 대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왕으로 인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고 계시고 다윗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날들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담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전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가 오늘 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 마지막 말 속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업적이나 치적들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 나눈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것, 다윗답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의 중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영역 위에 세워지기에 견고하다, 굳건하다, 바로 그 사실이 증언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서 더욱더 확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망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염려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맞추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비상적인 임시 대책들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거리는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망함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할 그리고 경계

하고 주의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 있는 한 문단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함으로써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갈 때 겪게 되는 교회의 분열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넘어와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고 교회 분열의 원인은 늘 사람의 교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들인가 하면 파벌을 지어서 파당을 짓고 분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성도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지식들을 통하여서 잘난 체하고 있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을 떨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분열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여서 서로 못 잡아먹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훼방하는 훼손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써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결국 그들의 모습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질 그들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자기 안에서 솟구치고 있는 육신의 교만함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와 묶여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교회의 참다움을 지켜나가야 하고 교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난 체 하고 있는데 너희는 잘난 체 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며 약한 것들이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다. 그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마음에 품는 것, 소망하는 것, 그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양식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들을 결정해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내 삶을 또 들여다보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내 배우자가 들여다보고 있고 나와 가까운 지인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체크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다윗 같아. 아니, 저 사람은 골리앗 같아. 사람에게서 다윗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정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다윗이야, 이렇게는 가지 않거든요. 사람에게서 다윗이라는 고백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결국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변 나라와 외교적 처신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 다윗 나 자신이 다윗답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다윗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도 귀결이 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노래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놓였던, 원수의 눈앞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평생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 만한, 원수의 목전이라고 할 만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오고 비통하고 비참한 신음이 그의 생애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장소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집어버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푸른 풀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쉴만한 물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푸른 풀밭이다, 쉴만한 물가다, 그리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데,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이유일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답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충분히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다윗다운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수치와 모욕 속에서 나를 대신 변명해 주세요. 하나님 그 변명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 원한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바꾸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든 하나님이야. 너의 고백이 바뀌어지도록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이 일에 양보를 안 할 거야. 그러니 나 붙들고 쫓아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골리앗의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깊이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 외에 뭐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마음에 기억하세요. 더 이상의 뭐가 없다.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머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와 곁에 계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신지 모르는 겁니다. 오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쳐다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이것뿐이면 저는 다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허공에 질러대는 비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내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내용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들이 어떠한 삶의 고백과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곁에서 같이 보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다윗인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의 길에 함께 서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비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쫓아 살아온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의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기는 신앙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0: 만나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 하나님 부르시는 날 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주 앞에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생애를 빛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은혜의 역사로 삼아 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은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등 남한 대부분 지역이 21도에서 26도 사이로 보이고요. 북한은 평양과 개성이 23도, 신의주와 함흥이 19도, 강기가 17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남한이 29도에서 34도 사이로 무덥겠고요. 북한은 개성이 30도, 평양이 29도, 신의주가 28도, 함흥이 27도, 강계가 25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동해북부에서 0.5에서 1.5m, 서해북부에서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 한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0: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2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운 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궁핍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참 평화로운 집이었지요. 이 집 가장이신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 모든 아름다움을 만들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배고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단지 배고픔만이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욱 심히 괴롭게 했던 것은 마음의 고독과 공허감이었죠. 그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궁핍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집. 그런데 그는 오래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요. 그리고 마침내 심히 죄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했습니다. 아들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지요. 그는 정말 배가 불렀고 더 이상 고독하지도 공허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죄악의 길에서 배고프고 공허한 집 나간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품에 나를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고 말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구합니다. 무지하여 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죄를 향해 갈 때 나를 막으소서. 주님이 막으신 길을 굳이 고집피우며 가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도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며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소서.

기울이겠습니다. 죄악의 길에 들었을 때 바로 깨닫고 돌아서게 하소서. 벼랑 끝까지 나를 몰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만일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내 경험과 기준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나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내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온전히 받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나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당신을 원하도록 해주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모든 욕망은 거짓된 것이며 허무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빛을 숨겨두고 있는 것처럼 의식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폭풍우가 소란을 일으켜서 평온을 위협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언제나 평온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나의 반란도 당신의 사랑을 거역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잠이 오지 않는 여름밤에는 마당에 멍석을 펴고 앉아 별을 헤면서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더위를 식히셨던 그런 분들이 계셨지요. 쉬 지나가는 여름밤의 시간을 느끼며 영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별을 헤다가 빛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날을 헤아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지금도 계실까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오늘 얼마나 아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대평가를 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소평가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쌍둥이가 태어날 때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어디가 다른 점이 있는 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또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만 가지고 안 되면 장로까지 붙더라. 원로 목사까지 붙고. 근데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은 참 이름 부르기가 좋지요. 조장로.

목사님, 홍 장로님, 원로 목사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명함을 교환하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드려도 한국 사회에서는 직함이 빨리 통해요. 오늘 스스로 내가 누군가, 어떤 때는 자기 호칭이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리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대왕이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삼았으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의 결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박해도 받았고 어려움도 당했고, 그렇지만은 콘스탄틴이가 국교를 삼았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조롱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어느 직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될 때 깜짝 놀라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시작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 정도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옆에 동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첫째, 돈 벌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세 위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내 스스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 느꼈어요. 성도들의 첫 번째 대목이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Christian's unique title. 우리가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People of God.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반장만 뽑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뽑는 것도 명예요, 영광일진데 하나님께 뽑혔다고 하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나도 하우스보이인데 하나님이 뽑았어. 그러니까 내가 자연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뽑힌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다 누구의 은혜?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는 누구든지 자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거 다 지나간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뭐 놀던 때 다 지나갔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죠. 옛날에 하던 풍습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대속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속죄, 회개,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말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나를 찾아놓고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입었어. 우리 옷 입을 때 몇 가지 입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의 팬티를 입어라. 자비의 바지를 입어라. 겸손의 난닝구를 입어라. 온유의 코트를 입어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거기다가 외투 하나 걸치면은 두루마기 하나 걸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돼서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안 계세요.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로 아들이 된 거예요. 야, 뭐 어느 큰 회사에 보니까 그 집이 딸들만 있어서 자기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으니까 그 양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자가 완전히 호족에 등록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가졌던 거. 우리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런 평화를 모르면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줄 압니다. 요새 이따금씩 텔레비 틀어보면 벤허가 자주 나오더라. 벤허. 벤허.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벤허라고 하는 허, 그건 last name, 씨, 이름이요. 저 성이요, 성. 그 허 씨의 웨어들이라는 뜻입니다. 벤허. 그래서 이 허 씨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던 가문이에요.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고 부임 축하 행진이 벤허의 집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벤허의 누이동생이 이렇게 보다가 허물허물한 개화장이 하나 떨어져서 총독 뭐 총재 뭐 총독 머리에 떨어졌어. 참 부주리의 사고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개화장 하나가 떨어져서 총독 머리에 맞았습니다. 총독을 수행하던 거기 장교 하나가 있었죠. 메세살라라고 하는 장교. 그는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와 벤허의 애인을 다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벤허를 노예로 팔아 게리선에 노를 젓는 중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벤허는 노예를 이용한 군용선의 사령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게 시작했습니다. 배가 해적선에 습격을 받았을 때 벤허가 그 사령관을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생명의 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식에 우리가 왜 반지를 교환해요? 신랑이 자기 반지를 나한테 줄 때 내가 물어봅니다. 이 반지가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느냐? 어저께 신랑이 뭐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하더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신부의 손에 끼워줬어. 내가 신부한테 물어보면 신부도 오늘 하나님한테 맹세한 맹세에 무슨 물건이 있느냐? 반지를 주더라고. 그거를 신부에게 물어봤어. 이 반지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느냐? 거기도 네 그러더라고. 남편한테 끼워줬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에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부터는 두 몸이 아니야,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내가 양자가 됐으면은 형님이 고난 받을 때 나도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의 책임이 내가 두 번째 대지를 잡아봤어요. Christian's responsibility.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을 거예요. 책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Be holy.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Be humble. 그러므로 나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Be patient.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Be forgive.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Be thankful.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찬양하고 살으라 그랬어. Be praiseful.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가슴으로 나오는 찬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에 찬양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콩나물 대가리 잘 몰라. 그런데 저기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송 부를 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하면 그 찬송 부르나 마나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은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자질로서는 넓은 폐, 기억력, 큰 입, 많이 연습 등이 필수적이었지만 가슴 속에 감동이 없는 찬송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찬송도 가슴으로 부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2대 의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삶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성도만 크리스찬이면 예배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을 만나는 신부의 체험을, 신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에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다 그 입술에다 지졌죠. 그래서 내 말이 고운 말, 하나님에 대한 말, 복음에 대한 말, 그래서 이 입술이 변했어요. 욕하던 입술이 사랑으로 대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입술로 변해져. 이사야가 둘째, 자기 부족을 깨닫고 굴복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넷째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예배를 빼먹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 된 사람이야.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했을 때에 절대 신의 주권과 나의 종 속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Lord of all creation,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탕 수습반에 저 밭에서 일하다가 주일만 되면 매 맞고 교회로 갑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봐야 됩니다. 엄청 매를 맞고도 교회로 가.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주인이 매 때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주인이 그 사탕 수수밭에 예배당을 지어줬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가서 일하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만큼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래.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 콜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Christian have a gauge. 게이지가 있어.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 게이지. 그거로 뭐 돼가 있고 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쌀 사러 갈 때 나 석대만 주세요. 그럼 대로 나 서말만 주세요. 그럼 말로 따져줍니다. 그게 게이지라고 그러죠. Measure by. 고로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준을 줘서 하나님께서. 평강, 감사.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한다면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은 이런 평화요. 들어보시겠어요? 오 평화의 모퉁이 돌 되신 아기 예수여, 화가 치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키고 상한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빈부로 나누어지고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기 판매에 수출 증대에 혈안이 되어 나만 잘 살겠다는 세계의 평화를 주옵소서. 아기 예수여, 우리도 당신을 따라 평화의 추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나타내는 한문이 있어요. 한자가 있는데 화자가 있죠. 거기 입구자가 있습니다. 속에 밥이 있다.
있다는 뜻이죠.

0: 거기 화자는 별, 벼, 벼 화자라고 그랬는데 구상으로 보면은 경제적 평화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안자가 있어. 평안이라고 하는 안자는 지붕 아래 여자가 있다는 얘기요. 그거는 사회적인 평안, 가족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평자가 있어요. 평자. 평자를 보면은 한자에 두 심장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구상으로 평화의 이념을 나타내는 거래요. 이는 평화를 가지려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이좋게 공존해야 한다는 뜻, 사람들이 지혜적이고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종류의 평화가 있다면 개인적인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 개인적인 평화. 두 번째로 평화가 있다면은 공동체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영국의 시인인데 그가 비파의 노래를 이렇게 써놨어요. 1년은 봄, 때는 아침, 아침은 7시, 언덕 기슬에 이슬은 방울방울, 종달새 날아오고 달팽이 가시나무 위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 세상 모두 태평하여라. 그래서 공동체 책임이 뭐냐? 교회 안에서 평화, 직장 안에서 평화, 가정 안에서 평화, 정치 안에서 평화. 그렇기 때문에 빌그램 목사님이 전쟁으로부터는 결코 평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빈곤과 불경기와 곤고와 증오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평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은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에 우리 주변에 다 평화가 깃들이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에 제자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죠. 안디옥의 이름이 아니고 침례 교단의 이름도 아니고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줘도 예수의 이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 전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더라도 교회에게 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내가 누군가?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 내가 누구요? 찬양대요. 내가 누구요? 장로요. 내가 누구요? 집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성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 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했습니다. 가정도 돌보고 일을 하고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나름 꾸준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 느껴질 때 있죠. 삶이 망가진 것도 아닌데 실패를 한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이 공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호일 수도 있음을 말씀해주는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남겨두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8월 27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이 공허함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샘물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샘물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FM 98.1 장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샘물 두 글자입니다. 샘물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잠언 11장 2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나의 움켜쥔 손을 펼치게 하소서. 아무리 미친 듯이 아껴도 늘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라면 물질에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게 하소서.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 너그러운 손을 펴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보다 돈에 집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돈이든 마음이든 실력이든 너그럽게 나누게 하소서. 나누며 풍성해지는 법을 배워 참 행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최우선이고 최고봉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샘물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샘물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잠언 11장 2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샘물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샘물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넉넉했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샘물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샘물이라고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침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삶을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삶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의 해방, 죄의 노예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의 노예에서 죄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신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 세상에 속하였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 죽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 죄를 죽여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마귀를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죄를 죽여서 그 죄 밑에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지배에서 건져주셨다는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는 죽었습니까? 죄는 힘을 잃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종노릇하던 지배를 받던 여러분과 저를 죄의 지배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고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의 세력, 죄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는 있어요?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디 안에 있느냐? 우리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또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사륵스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 자유가 없어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죄는 우리 안에 있고 그 죄의 종이 되어지면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이 몸이 구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죄를, 이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질 때 그 결과가 우리 몸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울서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에는 교리 이론이 들어있고 그러므로 뒤에는 이론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이 기록되어진 것이 그러므로 이후의 말이에요.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이제 명령이 나와요. 하라, 하지 말라. 왜? 실천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 믿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제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근거를 잃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자유한 것 같고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 안에 죄, 왜?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 육체를 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살았던 삶은 뭐라고요? 우리 몸을 불법과 죄에 들여서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예수 믿기 전에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라는 말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놓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하신 것은 일생에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종로로 타던 삶에서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에게 선택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면 죄는 여전히 내 몸을 지배할 수 있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교회 나오게 되면 마치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지고 정죄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몸을 불법에 내어줬고 죄에게 내어줘서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권한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마치 육체의 쾌락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불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육체의 쾌락이 잠시 잠깐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 또 죄의 몸, 이렇게 몸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로마서 6장 6절에는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이 몸을 죄의 몸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라고요? 죄의 소유가 된 몸이라는 거예요. 죄의 소유가 된 몸. 그것을 뭐라고요? 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소유격이잖아요. 죄가 지배하는 그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12절에 보면 죄의 몸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죽을 몸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 이 몸은 한번 누구나 죽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제는 죄가 지배하는 몸이 아니라 죽을 몸이지만 이 죽을 몸을 죄에게 내어줄 건지 하나님께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건몸 안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 육체의 욕망, 사륵스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고,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몸을 어디에다가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가 죽고 주가 살고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 예수님과 결혼한 그 사람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두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요? 몸을 죄에게 내어줘 불법의 도구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의의 병기가 되어지게 할 것인지, 우리가 이 몸을 죄에게 내어드려, 불법에 내어드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 우리가 받을 영광과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속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몸의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몸의 속량,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몸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죄가 지배하도록 내어드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이전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을 이전에 살았던 삶처럼 계속해서 죄가 지배하도록 내어줄 수도 있고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핵심적인 단어는 뭐라고요?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렇다면 이제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마귀의 도구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삶의 열매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영생 또는 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산 삶의 열매 결과가 전혀 다른, 예수님이 죽어서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내 남은 삶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 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도 그래서 결론을 내잖아요. 너희 이 죽을 몸이지만 이 몸을 뭐라고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을 제물로 드릴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 또한 구속을 받고 하늘의 큰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지 않느냐.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삶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왜 이전에 살았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느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육신의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영혼의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육체는 죽을 육체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병의 광야,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광야.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만나죠. 그 징계를 만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변화되라고. 육체를 죄에게 내어드리는 그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썩을 것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을 스탑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그 징계를 받을 때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바꾸면 그 징계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저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 벌벌 떨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알지 못해서 엎드려져 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참 좋아하는 제 구절이기는 합니다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죽을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는 것, 죽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몸,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육신의 병을 두려워하다가, 두렵죠. 두렵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전한 삶,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의 계기를 주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병이라고 하는, 때때로 물질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때때로는 관계의 아픔에 깨어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고 징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19절, 21절, 22절은 이전과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너희가 불법에 이르렀다. 너희 몸을 부정에 내어줘서 이제는 너희 몸을 의에 내어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라. 21절 너희가 전에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전에 살았던 삶의 열매가 부끄러움이고 사망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죄에서부터 해방되기 전에 살았던 삶을 결코 반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향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사망과 영생. 여기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외울 암송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 몸을 불법에 내어드렸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나니 그건 뭐라고요? 영생이 아니냐? 결론입니다. 죄 삭슨 사망이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을 어디에 내어줄 것인지, 우리의 몸을 죄에 내어주면 그 열매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을 의에 내어주면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물론 침례라고 하는 건 교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갈 때 뭐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뭐라고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겨서 이제

0: 이전에 살았던 삶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연합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를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의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전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잖아요.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의 종으로 내 육체를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한 사람의 삶이죠. 회개한 자의 삶.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았든지 그 날을 값지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귀하게 쓰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지명교회 문화규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 샘물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요, 샘물 두 글자인데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샘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 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샘물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삶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마음속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그 샘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샘물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힘내.
1: 송.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힘내송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도 귀한 힘내송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어떤 찬양 준비하셨는지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0: 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송인데요.
1: 네.
0: 이 찬송이 무엇일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1: 가사만 들으면 이 가사가 제목 같잖아요.
0: 아, 맞아요. 실제 이게 가사가 제목으로 된 것도 있긴 한데
1: 네.
0: 실제 제목은 따로 있죠.
1: 네. 따로 있습니다. 보기를 드려야 될까요?
0: 네. 1번 비전. 2번 부흥입니다.
1: 와, 정말 헷갈리네요.
0: 맞아요.
1: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로 시작하는 이 가사의 찬양은 무엇인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0: 1번 비전, 2번 부흥입니다.
1: 이제 찬양 전해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연주곡으로 준비했거든요.
0: 좋네요.
1: 그래서 좀 더 어렵지 않으실까 상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1: 네.
0: 오히려 연주곡이 묵상을 깊게 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1: 아멘. 자, 그 찬양 만나볼 테니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힘내송 바로 이 찬양의 제목을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0: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 아까 우리 연주곡 들을 때 네. 머리에 바로 떠올랐습니다.
0: 보기 다시 한번 주시죠.
1: 1번 비전, 2번 부흥입니다.
0: 네. 자, 샵 0981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서 이제 목사님의 묵상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미래를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 건강한 가정, 안정된 미래. 물론 뭐 이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0: 꿈이네요, 꿈.
1: 맞아요. 소중한 꿈이죠. 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뭐냐?
0: 네.
1: 이거는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색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놀라운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0: 네.
1: 근데 가끔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할 때 이제 답답할 때가 있죠.

0: 뭐 크게는 나라와 나라가 갈라지고
1: 아하.
0: 사람과 사람이 또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지인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더 멀어지는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뉴스를 보다 보면 이렇게 늘 안 좋은 뉴스만 있는데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니 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해버리면
1: 네.
0: 내가 과연 앞으로 누구를 또 사귈 수 있을까 이런 실망감이 이제 들기도 하죠.
1: 그야말로 내 생각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목사님 말씀대로 네. 내 위주.
0: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네. 생각이죠. 근데 또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또 인간이다 보니까 또 그런 우리를 직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1: 네.
0: 세상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지금도 모으고 계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주제가 이런 거예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1: 선교.
0: 예, 선교. 그러니까 선교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단순히 아프리카 가고 뭐 필리핀, 뭐 동남아 지역들 가서
1: 맞아요.
0: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거 뭐 이런 걸 선교라고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 선교는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고 더 넓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멀리 떠나는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일에 그것이 해외이든 국내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을 찾는 일에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거
1: 네.
0: 가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거 믿지 않는 뭐 직장 동료를 위해서 이름을 품고 축복하는 거 그 모든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1: 어쩌면 우리도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네요, 목사님.
0: 맞아요. 우리도 특별히 우리 부장님도 네. 매일의 어떤 방송 진행을 통해서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방송의 증발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런 면에서 이진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러네 우리가 네.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네. 전파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네. 그렇네요. 그러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거창한 일보다 월화수목금토일의 삶에서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쌓여서
1: 네.
0: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과를 다 보여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좀 사랑해 주면 좋지 않겠니? 한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렴. 그리고 오늘도 많은 발걸음이 아니라 네가 내디딜 수 있는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딤을 통해서 좀 내 뜻 그리고 내 사랑, 내 은혜를 좀 주변에 퍼뜨렸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조금 위로를 받아요.
1: 그러세요?
0: 네. 무슨 위로냐면 사실 인생이라는 게 늘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참 비루해요. 아버지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어려운 삶을 또 근근히 또 버텨내죠. 어머니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보통 집안일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들도 다 이렇게 취업 전선에서 일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자녀들 학원비라도 좀 더 벌고 남편이 버는 것에 좀 더 보태서 가정도 돌보고 또 선교도 하고 극동방송 후원도 하고 또 하기 위해서 남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1: 네.
0: 비루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죠.
1: 심지어 정말 간증인데요. 네. 극동방송에 후원하고 싶어서 청소일을 새벽부터 한다는 전파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0: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선교로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거죠.
1: 근데 일상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0: 진짜 리얼 일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내 삶이 비려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야기하실 때 비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 내가 흘리는 눈물 하나, 내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 오늘 내가 전하는 작은 한마디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비전이라는 게 뭐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도의 비전은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큰 그림 안에서 기꺼이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야기에 내가 기쁘게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아름다운 비전이고 가장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은 뭐 단순히 꿈을 크게 가지자, 더 큰 비전을 갖자 이런 찬양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고 지루하고 비루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향하여서 비루한 현실을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눈앞에 비루한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찬양처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우리 월요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찬양의 묵상 내용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다 보여주지 않으신다. 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위로가 됐어요.
0: 성경을 보면 늘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엄청나게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엘리야에게도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그 큰 기적을 일으키고도 나 정말 죽겠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시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도 앞날까지를 다 알고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저 오늘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부르신다는 거 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뒤 가사는 우리가 써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의 제목 무엇인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 전해드릴게요.

0: 자,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눈 찬양의 제목 무엇인가요, 목사님?
1: 1번 비전이었습니다.
0: 1번 비전이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와, 그래.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으니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네. 가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맞아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오늘도 새로운 한날이 시작되는데요. 비루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과 함께 힘내송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샘물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샘물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햇빛을 두르시니 온 하늘을 펼쳐 주님의 천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깊은 바다 위에 주님의 궁궐 세우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만드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과 화염을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확고한 기초 위에 땅을 놓으셔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땅을 대양으로 덮으시고 산들을 깊은 물로 덮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하시니 물이 달아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주랭낭을 쳤습니다. 주께서 지정하신 자리로 산들이 솟아오르고 골짜기들이 벌어졌습니다. 땅과 바다 사이의 경계를 정하여 다시는 땅이 잠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샘이 솟고 강을 이루게 하셔서 언덕과 언덕 사이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들짐승이 마음껏 마시고 야생 나귀들도 갈증을 풉니다. 강기슭을 따라 새들이 둥지를 틀고 까마귀들이 우짖습니다. 주께서 하늘 수조에서 물을 끌어와 산에 대시니 땅이 풍부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주께서 가축들을 위해 풀이 나게 하시고 밭가는 짐승들을 위해 건초용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땅에서 알곡을 내시고 포도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얼굴에 건강이 넘치게 하시고 풍족히 먹여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무들이 물을 충분히 공급받으니 친히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듭니다. 나무 꼭대기에 둥짙은 황새를 보십시오. 사냥들이 절벽을 타고 오소리들은 바위 사이에 은신합니다. 달은 계절의 진로를 기억하고 해는 낮을 지배합니다. 어두워져 밤이 되면 숲의 온갖 생물들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대며 하나님께 저녁거리 구하다가 해가 뜨면 제굴로 물러가서 늘어지게 눕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저녁까지 분주하게 몸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멋진 세상입니다. 주님 곁에 두신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땅이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보소서 깊고 넓은 바다에 정어리와 상어와 연어,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닙니다. 배들이 바다를 가르며 달리고 주께서 아끼시는 용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뛰어놉니다. 모든 생물들이 제때 먹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이 모여들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받아 먹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등을 돌리시면 그들은 금세 죽고 맙니다. 주님의 영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본래의 진흙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영을 보내시면 그들의 생명이 활짝 피어납니다. 온 땅이 만개한 생명으로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이어지게 하소서. 친히 만드신 것 하나님의 기쁨 되소서. 주께서 땅을 한번 굽어보시니 지진이 일어나고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시니 화산이 분출한다. 내 평생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나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노래 주께서 기뻐하시기를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나 죄인들은 이 땅에서 없애주소서. 사악한 자들이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게 하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04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

0: 최영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은 시선을 어디에 가장 먼저 두십니까? 먼저 나를 도울 그 사람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도 동일한 시험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잔혹한 기세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선을 뒀던 곳은 어디입니까? 자신을 구원하고 세웠던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또 다른 패권 국가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철거와 마병, 그것이 더 현실적인 구원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빠진 영적 착시였습니다. 착시란 원근법의 왜곡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내 눈앞에 있는 이 손가락이 저 멀리 있는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손가락보다도 더 작게 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애굽이라는 병거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영적 착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벗어내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썩어질 애굽의 마병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강국이었고 또 무시무시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강한 군대와 많은 병거를 가진, 그들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애굽에 있는 병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고 그 마병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강한 군대가 있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강력한 그 힘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안전지대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애굽의 실체가 어떤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너희가 그 엄청난 마병과 그 힘과 권세를 보고 있지만 다 썩어 없어질 육체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도 눈앞에 있는 그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확신을, 그리고 그들의 영적 착시를 완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크게 보고 있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고 있는 애굽의 그 마병, 그거 결국 썩어서 없어질 육체에 불과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손을 펴기만 하면 그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들을 돕는 자들도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우리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냥 육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0: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병거를 의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영적 착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시 현상은 주변의 빛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눈이 그것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렌즈와 안경을 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쥐을 수 있는 뭔가를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착시 현상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마병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앞에 있는 인맥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고 내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뭔가를 더 찾아서 나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 삶에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착시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의 마병,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 인명, 인맥, 내 삶을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착시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허물어질 수 있고 꼬꾸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나 짙은 안개 속에서 비행을 할 때 조종사는 자기의 감각만 의지하다가 하늘과 바다를 거꾸로 인식을 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비친 별빛을 보고 거기가 하늘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조종관을 잡아당겼는데 실제로는 바다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시가 무서운 것은 조종사 본인은 확신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저곳이 하늘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조종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될 때 조종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계기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기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봐야지만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고난의 짙은 안개를 통과할 때 내가 보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그대로 판단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감각이 느끼는 대로 우리 인생을 조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저 바다로 꼬꾸라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바다로 꼬꾸라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째 행동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작은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살려내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밥 먹었는데 밥을 진수성찬으로 그냥 너무 잘 먹었는데 내일 밥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내일 아침에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 매일매일 반복하고 또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계기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서 영적 착시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

0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 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성재효 장로로 갑니다. 창원 섬김의 교회에

0: 은퇴한 장로입니다.
1: 극동방송과는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0: 1995년 3월에 이게 시험 방송을 하고 1996년 3월에 이제 정식으로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 95년도에 시험 방송을 할 때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치고 내려온 게 5월 달에 내려왔는데 5월 말인가 아마 그 무렵에 이 초대 이제 방송 부장님께서 신문사로 찾아오셨더라고. 방송에 좀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극동방송의 그 뉴스 프로를 맡고
1: 창원 극동방송 건축에 큰 힘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0: 1996년도 아마 연말쯤 됐을 거예요. 정 국장님 이제 우리가 더부살이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참 반가운 일인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런 물으니까 방송국 지을 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혹시 여기 아닌가 하고 내가 한 세 군데를 이렇게 찔러봤어요. 그러니까 표 부장이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 창원 시내의 부지는 내가 잘 알죠. 1981년도에 창원시청 출입을 했는데 방송할 수 있는 부지가 어떤가 하는 걸 내가 좀 알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그 도청 앞에 있는 부지인데 그게 한 800평밖에 안 될 걸요. 방송 부지를 하려면은 적어도 뭐 한 1000평 이상 큰 부지. 또 거기는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마땅치 않다. 방송국으로서는 내가 부지를 한번 내가 알아볼까요 하니까 그거 도와주시면 좋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또 온 게 창원시장을 만나가지고 이 창원극동방송이 부지가 필요하다. 내 생각에는 한 1500평쯤 있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 부지가 그 당시 1500평짜리였거든. 그러니까 이건 학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를 이제 시장한테 달라고 했죠. 첫 마디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거 지금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자기 그 저 집무실에 이 구석에 이제 가더니만은 꺼지면 내가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창원 예술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정색을 하면서 시장님 그 부지가 15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예술 고등학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방송국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련해 볼게요. 그러더라고.
1: 또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0: 그런데 또 문제가 이 부지가 창원 전문대학이 있잖아요. 설립한 사람이 이문우 학장이라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 땅이 또 5,500평이 있었어요. 학장한테는 이 부지 대신에 그 학교 앞에 있는 시유지를 500평을 또 주기로 합의를 하고 그때 또 한 사람이 이걸 우리가 기독교에 준다고 하니까 또 불교계에서도 또 막 우리도 달라 해가지고 불교 쪽은 저쪽에 그 39사단 뒤쪽에 500평을 주고 이렇게 합의가 됐었어요. 박윤섭 장로님한테 이제 그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나를 좀 보자 하더만 부지가 어디냐고 해서 요 부지를 내가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세 사람이 같이 소나무를 잡고 기도를 했어요. 소나무를 잡고 기도했던 이 부지가 극동방송 부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1: 방송국이 지어졌을 때 감회는 어떠셨나요?
0: 내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얽히게 해서 마치 내가 해결한 것처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 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참 살다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가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사실 물이 없는 구덩이였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딴 아람에서 살던 이 야곱이 자기 고향 헤브론에 돌아와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참 귀하게 여겨서 그 아들을 사랑했고 또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아이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특별한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요셉이 또 꾸는 꿈들이 형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꿈들이었어요.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볏단이 일어나니까 자기 형제 열한 볏단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하는 거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하는 그런 꿈들은 형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먹이러 갔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날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양을 먹이러 갔다 그럴 때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한 100km 정도 되는 길을 가야 되니까 뭐 작은 길은 아니죠. 갔더니 그 자리에 없어요. 물어봤더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러는데 거기서 한 20km쯤 더 떨어졌어요. 그 반가워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은 그 야곱을 보고 저 요셉을 보고 바로 구덩이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은 인생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이런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세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새기면서 나에게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이런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는 신앙적인 은혜와 지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눠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덩이는요, 상처의 구덩이입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화를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죽이기를 꾀하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19절과 20절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 대화가 형제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고 그 대상은 자기의 거의 막내 동생에 해당되는 그 동생을 죽이자고 모의하는 이런 대화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분했으면 자기 혈육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저 요셉을 죽이자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은 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형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그리고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이 상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구덩이의 깊이보다도 더 깊은 것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이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 이 구덩이가요, 항아리처럼 돼 있어서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해요. 길이가 한 10m쯤 된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죽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을 죽이는 이 분노, 이 미움, 증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상처에서부터 왔어요.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일 때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이 요셉을 기여했는데, 기여하는 건 좋은데 채색옷까지 입히는 데다가 이 요셉이 또 눈치도 없이 꿈도 이상한 꿈을 꾸면서 형들을 자극하니까 형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비교식도 있고요,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상처라는 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기억하는데 내가 준 상처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이 상처가 대체로 학자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할 때 욕구가 좌절될 때 상처가 된다 그래요. 메솔로라는 학자가 사람들은 누구든지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욕구. 이 욕구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요.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는 있는 것이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우리가 전쟁 치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락하고 편한 곳, 이 저 뭡니까, 이 방범이 잘 되는 곳,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디에 속해서 내가 거기서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뭐 가정에 소속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이별하면 이 아이는 이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깨지죠. 그냥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안 될 때 사람은 그 속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하고.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상처가 되냐면 상실했을 때, 소중한 것, 귀중한 것, 귀한 것 상실했을 때 그때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처가 이 상처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여요.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이 상처는 지금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나를 움직여요. 상처가 내 발목을 잡아요. 상처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봐요. 그건 뭐예요? 과거의 상처가 오늘 현재 자기의 인생을 지금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자기 삶의 습관이 되고 자기 삶의 성격의 일부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걸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이나 행동 속에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유전성도 있어요.

내가 지은 이 잘못, 이 상처가 내려가요. 그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의 거짓말이 바로 이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유전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됐어요. 그 다음 상처가 많은 사람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사실을 사실로 못 받아들여요. 그걸 좀 삐딱하게 본다 그러죠.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서 왜곡되게 해서 그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라 그랬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 아버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냥 알아요. 왜 안 하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더니 시댁에 너무 시달린 사람은요, 시편도 안 읽어요. 시금치도 안 먹어. 시내버스도 안 타고 다녀. 그 형태와 그 모양만 봐도, 그 단어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상처를 사단이 이용하고,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상처에 대해서 쉽게 다루지 않아요. 오늘 요셉을 집어넣은 그 웅덩이는 요셉도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상처가 있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찌 보면 다른 면에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형들도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증오가 점점 자라서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웅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상처는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 상처에 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오라 해서 그분이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는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상처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랬어요. 이 상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 절대적인 사랑을 접하게 될 때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절대적인 사랑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어머니 사랑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머니 사랑보다 더 강한 게 뭐죠?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상처는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웅덩이는 자기가 만든 웅덩이와 수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웅덩으로 밀어넣던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든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뭔가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상처가 있고 그런 웅덩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으셔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붙으셔야 돼요. 바로 그 보혈의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 아픔을 내어놓고 내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셔야 돼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 상처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원수져 있고 그 다음에 낙담하기를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내 마음이 치유받아야 될 마음이구나.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요셉과 이 형제들이 만든 이 상처의 웅덩이에 여러분께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오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상처는요, 구덩이는요, 연단을 위한 구덩이였어요. 연단을 위한 구덩이.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요셉이 이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보였던 모습을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걸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애걸하여. 형들 부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형님들, 왜 이러시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 웅덩이 속에는요, 바로 이 요셉을 빛나게 만들었던 채색옷이 죽음의 옷이 되었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옷이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 채색 옷이, 자기의 삶의 자존심이 됐던 채색 옷이 죽음의 옷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로 이 연단에 바로 이 웅덩이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는요, 단순히 요셉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요셉은 17살 철딱선이 없이 자기 꿈을 얘기해서 형제들을 자극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이 웅덩이 속에 넣어서 세상 것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획이죠? 바로 총리 대신이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7년 풍년과 7년 6년인데 흉년을 이겨낼 만한 능력, 지구력이 있어야 되겠죠? 풍년을 감당할 만한 이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풍년이에요.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 풍요로울 때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이 웅덩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것 얘기 몇 번씩 들었잖아요.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요. 가시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쥐가죽을 덮어서 푹신하게 해서 새끼들을 거기 놓는다 그래요. 어느 정도 조금 자라면 푹신하게 하는 이 쥐가죽을 벗겨버리고 막 이 못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등에 태워요. 그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새끼가. 그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지만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탁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그냥 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밑에서 탁 독수리가 받쳐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날개로 날라서 오를 때까지. 왜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로 살아야 되니까. 하늘의 왕자답게 살기 위해서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과 어려움 많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웅덩이에 갇혔다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고 아버지, 형님들,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둘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요셉이 하나님만 부르는 이 신앙이 그가 노예 생활할 때에도 죄수 생활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풍년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고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라 그랬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0: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바로 그런 어려움, 웅덩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37장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들어간 곳은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니라 빈 구덩이였죠.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빈 구덩이였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빈 구덩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이끌어가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 그랬죠?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그랬죠. 비전. 그 꿈이 요셉에게는 꿈이었지만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품고 살아라 그랬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 구덩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빈 구덩이요, 죽음의 구덩이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의 상인들을, 그 여기에서 먼저 루벤이 죽이지 말고 그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랬죠. 그런데 또 유다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이걸 팔자, 팔아서 우리가 이 동생을 그냥 동생 피 묻히지 말자 그래서 파는데, 마침 그때 누가 봐요? 이스마엘의 그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노예 장사들이 아니에요. 아주 고가품을 파는, 그래서 높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왜 그 상인들이 지나갔을까요? 바로 요셉이 이 웅덩이에 있어서 여기에서 유다를 통해서 형제들이 동의해서 이 대상들에게 팝니다.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높은 관리들을 만나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줘서 바로 석방시켜 준다더니 소식이 없어요. 한 2년간 더 기다렸어요.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 총리가 됐어요. 그때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점들을 연결해서 쭉 뒤를 바라보면 우리의 살아온 선이 보여요. 그 섭리 속에 뭐죠?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절망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것은 그 절망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바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웅덩이에 놓지만 그 웅덩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곳.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들 이렇게 돌아볼 때 다윗처럼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 구역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큰 건물을 만드는 공사장을 지나갈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야, 저거 언제쯤 올라가나? 몇 달째 위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 그 모습을 보느라면 작업이 진행은 되고 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자, 그런데요, 그거 아시죠? 건물이 클수록 기초공사가 오래 걸린다는 사실. 높이 높이 지으려면 그만큼 땅 밑으로 깊이 깊이 파야 된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래 작업이 없으면 건물이 못 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 건물의 기초, 나무의 뿌리, 사람의 마음. 다 보이지 않는 곳에